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네,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더 특별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특별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거 맞죠? 보통이 기준이 된다면 작은 감사도 큰 감사로 또 작은 기쁨도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또 누리고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요. 꿈 있는 자유의 내가 여호와를 그리고 이경미의 찬양 기쁜 날 이어집니다.

네,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보통 사람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보통이 기준이 되면 작은 감사도 더 큰 감사로 여겨질 테고요. 작은 기쁨도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기쁨들, 모든 은혜를 보통이 아닌 아주 큰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한나영의 여정, 나무엔의 찬송가, 저장미꽃 위에 이슬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5월에 꿈꾸는 사랑, 나태주. 꽃들은 서로 화내지 않겠지. 향기로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싸우지 않겠지. 예쁘게 말하니까. 꽃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겠지. 사랑만 하니까. 비가 오면 함께 젖고 바람 불면 함께 흔들리며 어울려 피는 기쁨으로 웃기만 하네. 더불어 사는 행복으로 즐겁기만 하네. 꽃을 보고도 못 보는 사람이여. 한철 피었다 지는 꽃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네.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 간다네. 네, 나태주님의 5월에 꿈꾸는 사랑. 꽃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군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네,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첼로와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나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에 정말 참여하게 해주심 감사드려야 되겠죠? 네, 점점 천지만물이 짙은 초록 물결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네, 첫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향기로운 나무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였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난 너를 안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묵상하면서 인생의 누보산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우들과 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건강과 마음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싱글맘, 혼자 사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젊은 친구들, 또한 결혼도 늦어지고 예전처럼 회사에서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무나 세부적인, 세분화된 전문적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루해하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감사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Good news for all people be with you.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개척교회 새벽 예배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암에 걸린 환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병을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손이 그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모든 환우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 얻게 되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6월 다음 주 시작되네요.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기도로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살아가며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실질적인 해답이 되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이 신앙이 되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 우리 집 주방과 식탁에서 생생하게 느끼길 바라며 음식에 담긴 성경 이야기와 조리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해 주실 김태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주사님.
0: 네, 목사님, 성경의 역사가 꽤 오래됐죠?
1: 네, 그렇죠.
0: 한 어느 정도나 됐죠?
1: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구약이 한 5000년, 뭐 신약 2000년 정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쓰여진 걸로 계산을 해봐도 뭐 한 3-4천년 이상은 충분히
0: 네,
1: 되지요.
0: 그렇게 오래된 그 역사 속에 그 전에 드셨던 음식들을 지금도 저희가 마트에서 이렇게 보고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1: 네. 식재료, 우리가 실제로 지금 먹고 또 사용하는 식재료들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토마토 같은 경우도 정확히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애굽 시절, 이집트죠. 이집트,
0: 네.
1: 애굽 시절부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소금, 꿀, 보리 이야기. 참 그동안 해주신 그 식재료들 보면은 얼마나 익숙한 재료들이에요.
1: 네.
0: 네. 오늘은 또 어떤 음식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1: 네, 오늘은 오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성경에 오이가 그렇게 잘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민수기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에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애굽을 떠올리면서 이제 불만불평하던 장면 중에서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이다라고.

0: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오이를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했군요.
0: 네. 오이는 내부가 굉장히 차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몸의 온도를 낮춰주고 특히 여름에 먹게 되면 그 안에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당시에 아마 많이 먹었을 것으로
1: 네.
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그 은은한 향과 네. 그 시원한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0: 네.
1: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오이 이야기 또 어떤 것들을 또 더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0: 그 오이에 관해서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을 하면서
1: 네.
0: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들이 값없이 이것을 먹었었는데 쉽게 말하면 애굽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자신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만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1: 네.
0: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이렇게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역사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 이집트 이제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역사에서 말할 때는 이제 과거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집트에 뭐가 유명한지 혹시 아시나요, 집사님?
1: 이집트 피라미드.
0: 네, 그렇죠. 피라미드를 사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네. 봐도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 큰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1: 네.
0: 그 중에 상당수가 바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1: 네.
0: 합니다.
1: 노동이 그러면 아주 고냈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피라미드를 짓는 데 동원된 노예들에게 오이를 먹였다고 해요.
1: 네.
0: 근데 말이 되는 것이 지금도 사실 운동선수들이나 이렇게
1: 네.
0: 여름에 바깥에서 땀 흘려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이를 많이 드시거든요. 왜냐하면 오이가 몸의 온도도 낮출 뿐더러 또 수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노예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1: 네.
0: 아마 이집트에서 이렇게 수분을 보충하고 몸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뭐 오이나 뭐 참외 같은 것들을 많이 먹였을 것이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0: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음식물들은 그들이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라
1: 네.
0: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노역을 하면서 그 대가로 주어지던 음식이었던 것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딱 나와 보니까 자신들은 이제 애굽을 나오면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우와 이제는 이런 힘든 노역을 안 하겠구나. 우와 우리 고생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광야를 떠돌게 되면서 또다시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과거의 기억들이 왜곡이 되어서
1: 네.
0: 마치 그때는 덜 고생했고 그때는 값없이 우리가 이런 좋은 음식들을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나와서 오히려 더 고생을 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사실 자주 일어나요.
1: 그러네요.
0: 네, 과거에 사실 되게 힘들었을 때는 빨리 이 시간만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차라리 옛날이 나았는데 예,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1: 네.
0: 네, 그것처럼 사실 사람의 생각과 또 인식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 네. 또 저희의 그 해결 방법과
0: 네.
1: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좀 다를 때는 금세 불평, 불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네. 오이에 대해서 저희의 그 몸의 온도를 낮춰주고 또 수분을

0: 보충해주는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효능 효과가 있을까요, 목사님?
1: 오이는 사실 그 향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주변에 가끔 오이 못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이를 많이 드시면 특히 여름에는 뭐 이뇨작용도 돕고 여러 가지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더운 여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와 자유로움, 회복을 경험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오이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1: 네.
0: 이제 오이가

0: 들어간 조리법 소개해 주실 차례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일까요?
1: 사실 오이로 이렇게 뭐 무쳐서 반찬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 말고 사실 오이로 요리를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가정에서 쉽게 또 간단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제 오이냉국인데요.
0: 네, 얼음 동동 띄워서 먹으면
1: 그렇죠.
0: 정말
1: 네,
0: 시원하잖아요.
1: 시원하죠. 또불안 써도 되니까
0: 네,
1: 만들기도
0: 맞아요. 끓이지도
1: 간편하고.
0: 않고요.
1: 이 오이냉국을 가지고 한 그릇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오이냉국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0: 아, 오이냉국수요? 조리법 소개해 주세요.
1: 기본적으로 오이냉국을 만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특별한 재료 두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큰 마트에 가보시면 청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장인데 투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멸치액젓 성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국간장처럼 이렇게 간 맞추실 때 사용하는 간장인데, 이 간장이 특별한 거는 색깔이 투명하기 때문에 국 요리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0: 국간장 잘못 넣으면 막
1: 그쵸?
0: 팍팍해
1: 맞아요.
0: 되잖아요.
1: 특히 오이냉국 시원하게 얼음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동 국물 같은 색깔 나오면
0: 먹기 싫죠.
1: 네. 그래서 투명하게 맑은 국물 요리할 때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간장이기 때문에 하나쯤 구입하셔서 가정에 두고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오이냉국수 하실 때 청간장 쓰시면 뭐 소금이나 이런 다른 재료 안 넣으셔도 청간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간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0: 간장과 액젓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간장이라면 좀 깊은 맛이
1: 네,
0: 나겠어요.
1: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요리에 쓰실 때는 그냥 국간장 쓰시는 것처럼 똑같이 쓰시면 돼요.
0: 두 가지 재료 소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청간장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뭔가요?
1: 또 하나는 와인 식초라는 거예요.
0: 와인 식초요?
1: 네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포도 식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에서 혹시 사과 식초 쓰시나요?
0: 맞아요. 저희
1: 네네.
0: 사과 식초
1: 네,
0: 먹어요.
1: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거는 포도 식초예요. 그래서 사실 와인을 만들면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식초인데, 와인하고 똑같이 레드 와인 식초가 있고요. 화이트 와인 식초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식초를 구입을 하시면 오이냉국 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인 식초의 특징이 뭐냐면 포도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면서 와인의 그향 비슷한 좀 약간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국적이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냥 똑같이 새콤달콤한데 이거는 맛이 좀 다르네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이냉국 하실 때이 포도 식초를 쓰시면 익숙하지만 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또 재미있는 그런 맛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트도 좀 자주 가셔서 새로운 식재료가 뭐 나왔나 이렇게 둘러보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재료들이 사실 예전에는 많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주로 이렇게 뭐 외국 갔다 오시는 분들이 사오시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대형마트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냉국 만들었을 때 조합이 정말 좋아요.
0: 그럼 청간장과 이 포도 식초로 만드는 오이 냉국 조리법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1: 그럴까요?
0: 선생님.
1: 일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초와 설탕, 그리고 물의 비율이에요. 물 800ml에 와인 식초 6큰술, 그리고 설탕은 5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섞으시면 오, 너무 달고 너무 신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물을 좀 적게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0: 아, 얼음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얼음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물을 좀 적게 잡은 거고요. 또 나중에 국수와 함께 드실 거기 때문에 국수에도 양념이 배야 돼서 처음에 이 비율은 조금 작게 잡아서 조금 그냥 먹었을 때는 너무 새콤하고 좀 너무 달 정도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0: 뭐 평소에 써 넣으시는 것처럼 뭐 오이 채쳐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미역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1: 네,
0: 것 같아요.
1: 미역
0: 그래서
1: 살짝 불려서
0: 네,
1: 좀 작게 잘라가지고
0: 맞습니다.
1: 넣으면
0: 예,
1: 좋더라고요.
0: 그래서 오이로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오이 미역 냉국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그거는 그냥 각 가정의 취향대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간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간장 4큰술.
1: 네, 청간장 4큰술이요.
0: 네. 다진 마늘은 한 작은술
1: 네.
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냉국은 다 완성이 되시는 거고요. 이제 국수 삶으셔가지고 물기를 짜서 또 당연히 찬물로 빨아야 되겠죠.
1: 네.
0: 냉국수에 넣는 거니까.
1: 네, 그래야지 탱탱해지죠,
0: 그렇죠.
1: 면이.
0: 네. 찬물로 빠르셔서 국물 꼭 짜셔서 국수 먼저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만드신 오이냉국수를 부어주시고요. 이거는 국수 요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은 달걀도 이렇게
1: 네.
0: 올리고요.
1: 네,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죠.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야채만 많으니까 골뱅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1: 네.
0: 있는 자숙새우 같은 것도 이렇게 곁들이시면 한끼 식사로 정말 손색이 없이
1: 와,
0: 아마
1: 네,
0: 드실 수 있을
1: 근사한
0: 겁니다.
1: 정말 요리가
0: 네,
1: 되겠는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매콤한 것이 좋다 그러면 청양고추 조금 더 썰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맛있고요.
1: 목사님, 이 조리 과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좀 어떤 부분 같이 할수 있을지 팁도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특히 어린 자녀들이라면 이 육수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정확하게 이 음식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량컵을 갖다 놓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계량컵에 맞춰서 비율을 정해서 또 같이 섞어 보면서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 보고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으면서 요리를 하시면 뭐 불도 안 쓰셔도 되고 또 이렇게
1: 네.
0: 위험한 부분이 별로 없어서 아마 자녀들이랑 즐겁게 요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네, 맛있고 시원한 오이냉국 국수를 준비하고 드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식탁 자리까지 이어지면 정말 좋겠네요. 네, 성경 속 오이 이야기, 또 오이 냉국 국수 소개해 주신 우리 김태영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청취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께서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3: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로마의 투옥대에서 마지막을 앞두고 쓴 편지라는 데서 결연한 의지와 슬픈 감정이 교차되는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4장 7절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을 묘사한 거죠. 이 서신이 바울 사도의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인 데서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죽음에 대한 의지는 이미 빌립보서에서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귀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랬고 23절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귀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4절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오로지 걱정거리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이 서신에서도 은연중에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2장 14절에서 19절 같은 경우입니다만은

전도자들의 사명과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전달받고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 또 디도 같은 사역자들이 비록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용기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가 아직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 전도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때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은 이러한 바울의 의지는 여전하고 자신이 갇혀 있는 것에 절대로 기죽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8절에 그랬고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12절에 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16절에 기록함으로써 용기를 주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2장 15절에 당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같은 격려를 주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자신이 세상을 떠나 가르침이나 격려를 계속해서 줄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영적인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저 유명한 말씀의 능력도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봅니다. 이 1장은 전체의 서론이면서 디모데에 대한 애정과 개인적인 부탁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장 8절까지는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실천적인 당부는 없는 반면에 여러 가지 교훈들과 격려들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 9절에서 22절은 개인적인 사정과 문안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장에 한마당 한마당이 아니라 잘라서 오늘은 8절까지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결론은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의 서론과 별 차이가 없는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전서에서는 자신의 사도됨이 물론 하나님도 언급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다면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죠. 이런 바울의 확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유대교와 복음에 혼란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적어도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사도권은 그 출처도 중요하지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자신이 사도된 것을 강조함으로써 디모데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귀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인데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차이는 단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던 것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바뀐 겁니다. 진실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마지막을 앞둔 시점에서는 사랑하는 아들로 더 애정이 가고 안타까움도 남았던 바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순서와 같은 내용일지라도 더 깊은 기원이 들어있는 축복일 겁니다. 이 땅을 디디고 서 있는 사람 중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일정 부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대부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순서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순서를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일반적인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불신의 사람이건 말이죠. 그러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순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도 유효해서 죄의 용서를 누리게 되고 두려움만으로만 대하던 하나님은 어느새 확실한 보호의 하나님이 되시고 마음에 주시는 평강도 제한 없이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일반 은총만을 누리는 사람들과 크게 다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사랑을 누리고 있음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이 네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면서도 서로에게 주는 확신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또 너에게 있기를 빈다.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디모데가 생각한다 하는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애정과 그의 신앙 인격에 대한 칭찬을 주는 겁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긴 만큼 그 일이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3절 상반절에 여기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두 밤낮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않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3절 하반절인데 밤낮 기도하고 항상 생각하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양심이 바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씻겨진 양심이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의 집사직의 선정에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2절인데 스스로는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청결한 양심인지 화인 맞은 양심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디모데는 믿음으로 함께 사역하던 성령의 사람 바울이 볼 때 청결한 양심이었다는 평가를 보는 겁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4절에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왜 눈물이 많습니까?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이유에서라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함에서 흘리는 눈물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한 눈물이고 디모데에게는 자신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요 아버지와 헤어짐이 슬픔일 수 있었을 것이지만은 바울이 보는 디모데의 눈물은 이 모두에 해당하는 경건에서 나오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5절에 계십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도 대단히 경건한 사람으로 확신되어지는데 이러한 디모데의 믿음의 출처를 밝히지만 이미 3절에서 본 대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유대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했는데 쉽게 감격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속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변의 역사는 사실 신기하고 감동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부터 예정이요 계획이라고 하겠지만 오늘 우리 모두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근거 역시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바울이라는 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믿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고 한 것은 주변에 역시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4장 14절에서 15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하지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여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5절 중간에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은 거론되지 않지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사도행전 16장 1절에 한 것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후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쪽의 계보는 확실히 유대교의 바탕 위에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으로 생각되고 나중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거나 3절에 또 3장 15절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한 것으로 봐서 성경의 바탕을 둔 신앙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양육이 이렇게 문제 있는 교회를 치료하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사역자로 준비된 것으로 보여서 역시 어리서부터 신앙 교육은 대단히 소중함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최종적으로는 너의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5절 하반절에 그러거든요. 바울의 고백인데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칭찬된다고 할지라도 그 칭찬 듣는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대에 끝낼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여기 특히 말미에 확신하노라 하는 페이도라는 표현은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과 설득을 시킬 정도로 분명하다고 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이래서 또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그 부모의 믿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을 잡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앞에서 확인한 디모데의 믿음을 전제로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겨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바울의 가르친 복음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더 큰 싸움을 감당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바울 자신의 복음 전파자가 된 경험도 함께해서 더욱 친근하고 감격적인 부탁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6절인데 디모데의 든든한 신앙적 배경을 확인한 내용을 전제로 그러므로 라는 말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너 디모데가 있었다면 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앞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너의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권한 바 있지만은 어쩌면 스승의 당한 어려움으로 의기소침해져서 영적으로도 낙심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자신의 안수함으로 디모데에 가진 은사를 불타게 했던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안수는 하나님의 일, 즉 사역을 위한 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에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써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육신의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도를 향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됐죠. 사도행전 9장 12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의 전도를 위해 바나바와 함께 교회로부터 안수를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한 것처럼 은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것으로 각 사람이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6절 하반절인데 영적인 은사도 주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사명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억제는 어려움이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어둠의 세력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불릴듯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조금은 시들어진 숯불을 풍로로 불어서 이글이글 다시 피어오르게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과거의 좋은 신앙적 경험을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는 것은 필요한 회상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한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좋은 경험을 생각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7절의 말씀인데 이 말 앞에는 원문에 본래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부모들도 그렇겠지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했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15절 상반절에 라는 내용이 이를 확인해 줍니다. 이 두려워하다. 근데 여기에 마음이 지금 두 앞에 뒤에 두 개가 쓰여 있는데 좀 다른 의미들을 가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했을 때 두려움이라는 건 비겁, 무서운, 두려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성령으로도 쓰이는 푸니마입니다.

말합니다만은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서 비겁한 마음 그런 의미로 이해되는데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비겁할 수 없이 당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허약한 존재로 우리를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7절 하반절에 여기 기록되는 세 가지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적인 은사들입니다. 또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부정을 했다면 여기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라는 말이 앞서오고 여기 세 가지 능력, 디나미스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씀이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다이나마이트, 요즘은 다이나마이트가 비할 바가 아니죠. 핵폭탄 같은 겁니다. 힘을 의미하고 복음 전파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이나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인간적인 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처럼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소프로니스모스, 자아를 통제, 자신을 통제하는 분별력, 신중이라는 그런 의미로 자신을 절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이미 디모데는 이런 입장에서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던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너무나 절제하고 경건한 디모데를 바울이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8절인데 여기에서는 바울 자신의 복음을 위해 당하는 입장을 그대로 증언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신을 본삼을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갇히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도 같은 고난을 감당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8절 첫 부분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한 것처럼 복음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갇히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역시 자신의 죄로 인한 갇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갇힌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당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는데 이 당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사람의 방법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불이익이나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당부하신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훈련의 영적인 훈련의 고난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0: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또 사도 바울의 당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디모데처럼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 무사하게 천국 가기를 사실은 소원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그렇게 편안히 천국 가는 것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전투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훈련된 백성으로 디모데와 같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사님을 통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09-4041번, 부산전화 899-4041번,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Ka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여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요즘 거리는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선거철을 맞아 몸이 저절로 리듬을 타는 신나는 거리를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지지자를 열심히 응원하고 인사하며 홍보하고 있죠. 내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이 되면 이야 보람있다 역시는 역시지 이럴 거예요.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요?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리하여 주나목에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으로 힘차게 문 엽니다. 가시죠.

이번 주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님이 너무 정말 최고로 엄청나게 좋거든요. 매주 매일이 성령 강림절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맞게 되면 더욱더 성령님을 묵상하게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할 것이 엄청 많아요. 저처럼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에서 그냥 누가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결정을 성령님께 맡긴다면? 그렇습니다. 딩동댕동이에요. 우리 아들딸이 쑥쑥 크고 있는데 클수록 스스로에게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최근 찬양단 싱어 제안을 받고 결정권을 주면서 말했어요. 너네들이 선택하면 돼. 단,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서 결정하렴. 하루 만에 기도 제목을 말하더군요.

아들 왈, 하나님 안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딸 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조건은 단 한 가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 분별의 능력까지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언제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바라며 찬양 보냅니다. 신델라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어노인팅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저는 어떤 사람과 얘기를 했을 때 경청하게 되는 경우와 귀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경청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보다 타인을 세우며 무엇보다 결론이 하나님을 높일 때 모든 것이 열려 듣게 됩니다. 귀가 다치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뇌가 내가 500창을 하게 되면 정말 뇌가 어지럽고 귀가 막혀요. 대답은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A.W. 토조 목사님께서 성령님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을 7가지를 나열하셨는데 첫째, 인간적인 자신감. 둘째, 이기심. 셋째, 자신감. 넷째, 자기의. 다섯째, 자기 칭찬. 여섯째, 자기 영향력의 증대. 일곱째,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는 그의 능하신 성령

영상을 보내지 않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게 되면 성령님이 내주하기 힘들다는 거죠.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님이 계시기에 편한 곳인가요? 아니면 내가 편한 곳인가요? 저는 둘 다요? 아, 맞습니다. 성령님이 편하시면 우리도 편하니까요. 내가 주인이 되기보다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사시길 바라며 쉐키나 찬양단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서울 챔버 싱어즈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거룩하신 성령이여 영어 찬양으로 보냅니다.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따라해 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연결해서 세번 선포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마지막 날에 들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갓 졸업할 때쯤 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여자 예배 인도자. 아, 거창하고 기네요. 젊은 피로 얼마나 열정으로 있는 곳에서 찬양을 했는지.

지금 그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찬양하나 내 앞에서 서는 건 똑같아. 순간 일시정지가 됐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며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쏟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가죠.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큼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복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이 더 크고 잠깐 누리는 세상보다 영원히 누리는 천국이 더 크고 중요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속에 불어서 정말 크고 중요하고 복된 것을 깨달아 누리시는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일을 할 때 손 큰 사람들과 하면 속이 시원시원합니다. 얼마나 척척척 잘하고 하는 것마다 그렇게 일이 술술 풀릴까요? 진짜 큰 손 되신 우리 주님은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차별도 없으셔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하고 속이 뻥 뚫립니까? 그래서 이렇게 찬양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모두에게 부어주시네. 예, 할렐루야. 계신 곳곳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치길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비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책 나의 데스티니 찾기에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샬롬을 얻은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일을 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은 마을 사람들과의 샬롬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우상의 제단들을 찍어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 샬롬이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상을 제거한 이후에 이웃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샬롬이 깨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선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적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통해 자기 자신과 샬롬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비위에서 자유로운 사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것을 담대하게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절대 샬롬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가 428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의 샬롬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비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샬롬을 얻은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일을 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은 마을 사람들과의 샬롬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우상의 제단들을 찍어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 샬롬이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상을 제거한 이후에 이웃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샬롬이 깨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선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적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통해 자기 자신과 샬롬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비위에서 자유로운 사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것을 담대하게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절대 샬롬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5703번님, 말씀과 찬양이 은혜스럽네요. 극동방송을 통해 늘 큰 힘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토대로 늘 은혜스러운 방송,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송, 극동방송이 있어서 큰 위안을 받고 삽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나 주님께서 큰 뜻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오히려 더 선명히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진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해 들으신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가 418장 소박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927번님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친구 아버님 건강 상태가 많이 위중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남은 시간 가운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고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서로 사랑과 평안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가족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더 애타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아버님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샬롬이 온 가족들에게 임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주 예수 넓은 품에 Safe in the Arms of Jesus 찬송가 417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가 421장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의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비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샬롬을 얻은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일을 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은 마을 사람들과의 샬롬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우상의 제단들을 찍어버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 샬롬이 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상을 제거한 이후에 이웃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샬롬이 깨진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선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적을 통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존경받고 사랑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통해 자기 자신과 샬롬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비위에서 자유로운 사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것을 담대하게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절대 샬롬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분명 눈물로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일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광야에 들어서자 다시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딱딱하고 퍽퍽한 무교병을 씹으면서 유월절 밤의 그 구원과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게 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면서 삶 속에 기억의 장치를 남겨두신 셈입니다. 어쩜 지금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작은 은혜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찬양 한 곡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 한 구절, 혹은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면서 남겨진 일기나 또 다른 삶의 흔적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잠시 멈춰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은혜의 도구,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토요일 순서 첫 곡으로 헤이스윌의 어느 날 문득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그 우리 삶의 흔적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쓰던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빨간 일기장의 그 앞표지에 십자가 스티커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제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돌아보면 참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간간히 썼던 일기를 보면 정말 힘든 순간에도 일기의 마지막은 늘 감사로 끝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바라고 기도했던 그 일들이 다 이뤄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보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 흔적은 어떤 걸까요? 예, 궁금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박수진의 아 맞다. 좋은 이웃에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옹기장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하나님은 결코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으신다. 시험이 10개 될 것도 기도하니 한두 개로 줄어드는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 기도는 시험을 막아주는 능력이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험이 줄어들고 환란에서 건짐을 받는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열매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하고 당신의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네, 장일석의 너무 배고파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눈앞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길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기도의 응답은 꼭 눈에 보이는 방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질 뻔한

일을 막아주시고 또 감당 못할 시험을 줄여주시고 위험한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겠죠? 오늘도 우리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듣지 않으십니다.

네,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민호기 목사님의 감사 위에 감사, 손영진의 은혜로다, 또 러빔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습니다. 네,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죠. 이미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남겨두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씩 떠올려보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곡 들으면서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찬양 준비했는데 브랜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 3일 POP 앨범 중에서 은혜, 박신화 콰이어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평온한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에 하늘빛을 즐기고 바삐 뛰어다닐 두 다리도 성합니다. 저녁이면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가서 먹을 저녁밥도 있습니다. 기다릴 가족이 있고 머리 숙여 간구할 소원도 있으며 소원을 풀어달란 속 깊은 눈물 없는 것 없습니다. 나는 다 있습니다. 더러는 원망과 미움이다가 뜨거운 용서와 아픈 후회와 겨운 정에 흐느끼는 강물 같은 가슴 때때로 궁핍으로 날 단련하시고 거기서 강건한 힘도 주시니 아무 불평 없습니다. 다 압니다. 쓰러지는 움막에선 흙냄새를 사랑하고 산대리아 천정 아래 현금을 켜게 하는 아 크신 은총이여 나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양아 시인의 자족하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희주일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믿음이 없이는

강찬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 들으신 찬송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많이 암송하는 성구입니다. 성도님들 댁에 일터나 하나쯤 있을 법한 말씀 액자의 단골 성구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만 쏙 빼어서 보시면 안 되고 앞에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셔야 완전한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흔히 이 말씀을 놓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좋아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정답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고 사슬에 매이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당한 일이니까 더욱 상심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바울은 더구나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자족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데 처해서도 자기의 존귀성을 알고 비굴하지 않고 담대히 소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 자족함을 할 수 있다면 능히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함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입니다. 바울 서신의 하나인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일체의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리의 음성입니다. 예수 닮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자족의 비결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질병이 있으면서도,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자족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람의 측면으로 볼 때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자유와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교비를 약속하였다가 아마 그것이 더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선교비가 도착하자 여기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웠고, 두 번째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며 그들이 너무 늦게 선교비를 보낸 것으로 인해 미안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처럼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자족이 되기도 했다가 불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감정도 행동도 사건도 세상도 바뀌어 보이는 법입니다.

한 집안의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잠이 많아서 불만입니다. 깨워도 자고 일으켜도 잡니다. 초저녁에 잠들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듯한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일으켜 놓으면 부엌에 가서 또 졸고 있습니다. 정말 속 터질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여자가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야, 그래도 내 아내는 불면증보다는 잠 많은 게더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경건한 신앙인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혁의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평안함을 주시며, 또한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족의 첫 번째 비결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족할 수 있을까요? 생각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자족의 비결은 배우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심과 결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배워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늦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너무 조급하다는 데 있습니다. 천천히 확실히 평생 배워가며 실력과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속성입니다. 어느 누가 인내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인내를 내려주세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작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내야말로 인내한 만큼 인내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당장 인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니죠. 인내는 세월을 두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족할 수 있었다가도 어떤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이도 내가 놀랄 만큼 의젓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다가 또 어떤 때는 스스로 생각해도 초라하고 한심하게 비굴하게 살아집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옥중서간에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태연하게, 명랑하게, 확고하게, 영주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남들이 말하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다만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게 지나지 않는 것일까? 새장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가 병들고 몸부림치고 갈구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허탈에 빠지고 그러나 기도하고 생각하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전자냐 후자냐? 이 고독한 질문에 나는 웃는다. 오, 하나님 당신만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이런 고민, 이런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며 결과적으로 자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족은 평생 배우는 겁니다. 안다고 배웠다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자족이 저절로 되도록까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손영진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옹기장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 배우는 과정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족은 신앙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그 무엇에 대한 갈증이 있게 마련이죠. 애정에 관해 관심에 관한 갈증, 물질과 명예에 관한 갈증, 행복과 영혼에 대한 갈증. 그런데 이 갈증은 그 무엇을 소유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마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의 갈증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듯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행한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 자족은 예수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은혜 안에 살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 주신 자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여호와 한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감사와 만족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찬양입니다. 최민님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놓고 자족에 관해 함께 생각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족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하며 두 번째로 자족은 훈련되고 배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진정한 자족의 기쁨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소리엘의 나 비록 가진 것 없으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T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떤가요? 긴장되죠.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주님 앞에 나타난 세 가지 유혹으로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며 꿰고 있습니다. 이토록 화사한 계절이라 방심하다가는 그 치밀한 괴기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고 도우심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길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세상 유혹 풍파에도 능히 이겨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재성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시편 3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받는 복이 이와 같습니다. 마른 밭에 단비 내려 촉촉히 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육 간에 풍성해져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고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마커스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시는 함께하시되 친구로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혼란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234님 사연이에요. 신목사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직장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7234님 사연이었어요. 저 마음이 고요해지신다고요? 지난주에 저희 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최고요. 저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서 이제 저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저 신목사님 개구장이처럼 농담하시면서 네. 지금 목사님한테 이제 개구장이라는 표현을 이제 붙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마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노하시는 집사님이 뭐라 하셨었거든요. 물론 분위기 좋아지게 하는 분위기를 띄워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제가 저 개구장 있기가 막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이고 세상에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구나. 네, 이런 생각 많이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 아름다운 마음들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그리고 왜 그동안 듣고만 계셨을까요? 왜 문자를 안 보내주셨을까요? 사연 안 보내주셨을까요? 예.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세요. 단어 하나만 이렇게 적어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짧든 길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마음에 막 이렇게 깊이 와닿고 그래요.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연 같지 않은 사연도 보내도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런 삶이 진정

정한 행복자의 삶이 됩니다. 자, 우리 참 좋네 친구는 토요일 주일에 방송되잖아요. 이 시간에 직장에 계셔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사연 보내주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안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상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평안하라.

네, 이번 사연은요 9507님 주신 사연입니다. 심준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나른해지네요. 몸도 나른해지는 시간. 눈꺼풀은 무겁네요. 그래도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 속에서 다시 힘을 얻네요. 찬양 신청해요. 야곱의 축복 들려주세요. 네, 9507님 맞아요. 요즘 계절이 또 나른하기 참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간식이 됐든 아니면 뭐 점심이 됐든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이라도 식사 후에는 졸리게

자꾸 그러죠? 그런데요, 제가 건강에 관한 강의를 듣는데요. 그렇게 졸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 소화시키고 하는데 인체의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약해져 있으면 그 소화시키는 일 하느라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절 탓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 건강도 한번 체크해보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저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신청곡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많이 받고 그 예수님 믿고 막 뜨겁고 막 이랬을 때 이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가지에 열린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열릴 거다.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에 받았던지 그 옛날 생각도 나고 9507님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이렇게 기다려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9507님 신청곡 야곱의 축복 투 미니스트리 찬양 앨범 중에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AV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돌봄 정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1인 가구가 고령화와 비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건강,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 유형이나 나이보다 돌봄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안에서 보건의료, 주거, 돌봄 서비스가 함께 연결되는 통합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3만 5천 대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TV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시각청각장애인은 일부 비용을 부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장애인이 방송과 미디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네, 언제 불러도 네 가슴 벅차고 또 코끝이 찡하고 가슴 벅찬 찬송입니다. 산속 깊은 외진 곳에서 퐁퐁 솟아나는 맑은 물이 그렇듯이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를 위해 네 주시는 보혈은 정녕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조금 근심스럽고 살짝 낙심될 때 이 찬송과 함께 하시죠. 희망의 생수가 돼서 벌떡 일어나게 할 겁니다.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목마른 내 영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모이는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벌써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5월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졌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은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의 특별한 이름처럼 서로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행복한 5월을 보냈겠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친구는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생일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겠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는데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6623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처음에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지금은 매주 기다리는 방송이 됐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신 6623번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방송을 기다린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지혜린이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된다는 사연을 전도사님은 정말 감동이 되었답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는 지혜린이 방송을 기다리며 시간을 맞춰 라디오나 극동방송 어플을 키고 있나요? 방송을 기대하고 방송 듣기를 기다리며 듣는 우리는 지혜린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는 지혜린이 어른이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신다는 사연에 저도 은혜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방송되는 우리는 지혜린이 방송을 통해 만나고 은혜를 나누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지요. 우리는 지혜린이 방송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의 약속을 지키셨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도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주님 다시 오시리,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0: 운명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을 만나 반가워요. 나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사람이에요.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나는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감사한 일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0: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그 이름에 유익을 끼친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죄인이었어요. 그는 바른 삶을 살지 못했고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로마 감옥에 갇혔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를 지으며 사는 친구가 있나요? 감추고 싶은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죄를 가볍게 여기며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은 없나요?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생각에 부끄럼 없이 죄를 지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며 사는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도 크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쉽게 짓는 죄도,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할 만한 아주 작은 죄도 예수님은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깨끗한 거룩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네시모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의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복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깨끗함을 입으세요.

0: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석방될 때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었어요. 죄를 짓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은 용서해 줄까요? 편지를 읽어가던 빌레몬은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전에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나요? 오네시모처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오네시모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죄에 대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조금 조금씩 날마다 변화시켜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거니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또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저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겠어요. 죄에 대해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어린이 로마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미리의 내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송인데요. 피처링 안다인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영국의 조지 왕은 형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뒤 큰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어느 도시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던 중에 서로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꽃병 앞에서

0: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재료와 무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윤기 있고 생동감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뒀는지 공장장에게 물었는데요.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하죠. 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건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목사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말씀 생각나네요.
1: 우리 믿음 생활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 이 꽃병 하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윤이 나고 하나는 윤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 믿음하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사업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광로에 왜냐하면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하고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0: 아멘. 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가전부품 분야에서 4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오며 국내 최초 기술 개발의 신화를 써내려온 강국창 회장. 탄광촌의 가난한 공대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기업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재기의 시간을 지나 오늘도 현장을 누비며 믿음과 기술로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가고 계신 동국성신 강국창 회장님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40년간 국내외에서 가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로서 국내 4개 지역에 5개 공장, 해외 4개 나라에 5개 공장, 약 한 800명 종업원을 두고 인천 경영자 총협회 회장과 전국 경청 협의회 회장을 같이 겸하면서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도 지금 함께 전개하고 있는 강국창입니다.
3: 장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 예.
3: 가정제품 하면은 여러 가지겠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장로님이 만드는 가정제품이 뭐예요?
2: 제가 가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대우전자가 생기기 전 금성사만 있을 때 부터 가전제품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TV를 만든다 그러면 케이스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브라운관이라든지 뭐 이런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냉장고도 역시 냉장고 케이스만 있고 그 안에 얼음을 얼리는 모든 그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국산화를 해야 된다.
3: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셨다.
2: 그렇죠.
3: 그럼 또 회사 이름이 동국성신. 뭐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2: 우리나라는 그 한때 기아 자동차를 타고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타고 기아를 못 들어가요.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전 3사가 있는데 LG, 삼성, 대우가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는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한 회사의 협력업체면 다른 회사의 협력업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품은 제가 혼자 만드는데 공급을 다 해줘야 되는데
3: 그렇죠.
2: 네. 그러면 회사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을 세 개를 만든 겁니다. 회사 이름을. 그래서 동국전자는 대우전자 너희하고 협력업체. 그다음에 가난전자는 LG전자 너하고 협력업체. 성신하이텍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를 맺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회사가 세 개가 된 겁니다.
0: 그럼 세 가지의 이름을 만드신 거네요.
2: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년 이상 하다가 대우전자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법인을 세 개 운영하는 건 힘들으니까 두 개를 합쳤습니다. 법인 세 개를 두 개로 줄였죠. 그래서 동국성신이 된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3: 그런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 지금 한 45년 뭐 가까이 됐죠.
0: 와, 오랫동안 운영하셨네요.
2: 네. 50년 가까이 됩니다.
3: 그럼 대학을 졸업 맞고 바로 시작하셨고.
2: 대학 졸업하고 ROTC 제가 3기입니다. 1학번이니까 3기로 67년도 2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고

0: 나와서 취업을 한 10년 하고.
1: 그렇죠. 그럼 장로님은 탄탄 대로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시련도 좀 있었어요.
0: 시련이 많았죠.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원래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는 최연소자, 그때는 들어가면 수습사원, 준사원, 사원,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직제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사원에서 사원되고 사원에서 뭐 주임되고 계장되는 부장까지 올라가는 건 최연소자로 항상 먼저 승진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남보다 열심히 했더니 그런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부터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고 시작은 했는데, 퇴직금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1: 자금도 딸리고.
0: 예, 자금도 딸리지만은 제일 문제는 제가 기술부장, 개발부장을 할 때는 업체들이 제게 점심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막상 이제 사업자로서 그 회사의 사업을 물건을 좀 설명하러도 납품하기 위해서 갈 때는 그렇게 그 창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2: 그러니까
0: 부장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창구서부터 담당부터 이렇게 거쳐가는 게 엄청 어려웠습니다.
1: 장로님. 예. 결혼하고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셨어요?
0: 결혼하기 전에 했죠.
1: 그러면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결혼도 하고, 부도가 언제 났어요?
0: 잘 돼서 결혼, 잘 될 때는 그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는 역시 뭐 그렇게 평탄 뭐 넉넉하다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2: 사업을 처음
0: 시작해서 한 초기에 10년쯤 됐을 때 그때는 아주 그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이랬을 때인데, 굉장히 새마을 성공사례 강사로도 이렇게 강연을 할 정도로 많이 사업이 이제 좋아졌죠.
1: 그런데 부도가 나고.
0: 그리고 그런데 그
1: 친구가 좀 도와준 적이 있네.
0: 예. 그래서 저보고 그 국회의원을 하라고 이제 잘 나가니까 젊고.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저를 이제 콜을 해서 제가 이 사업하는 사람이 또 학교 다닐 때 그거 좀 한번 그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고 싶은 차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모든 이제 도장이나 모든 이제 경영을 내보다 10살 나이가 많은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격리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격리 담당 중역을 채용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고 뒀더니, 그 수표 남발이 어음 남발을 많이 했어요. 그 쟤는 또 공천에서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 많은 그 수표가 많이 막 돌아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1: 예수는 언제 믿으셨어요?
0: 부도가 나고 이제 도망자가 됐죠.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면은 형사들이 잡으러 다녀요. 그 집 부근에 이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사업을 잘할 때는 친구들이 많이 그냥 많았죠. 근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며칠 없어요. 근데 그 한참 일할 때인데 그 친구 집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좀 답답하니까 피하기 좋은 데가 기도원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그럼 순복음교회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보

0: 교회에 예. 가서 제가 등록하고 그분들이 뭐 담요 하나씩 가지고 기도원에 갈 때 따라서 가서 거기서 먹고 뭐 금식이니까 물병 하나 놓고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그 예배 그때 다섯 번인가 본 것 같아 기도원에서 그때 일어났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1: 네. 자,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회사를 재건하고 네. 이제 회사에 예배도 드리시고 네. 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고 하는 책을 내신 것 같은데.
0: 예, 제가 이 흙수저도 예.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게 5세가 나왔습니다.
1: 그래서 5세가.
0: 5세도 벌써 이제 뭐 몇 권이 안 남았다 그래요.
1: 이건 그럼 장로님이 그동안에 겪어오신 모든 경험담이 여기 들어와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1: 나는 광산촌에서 예. 어렵게 어렵게 자라는 흙수저가 예.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하고 예. 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예. 남부러울 거 없고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몇 두셨어요?
0: 아들을 하나 딸 하나
1: 남매?
0: 남매.
1: 그 사모님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
0: 우리 중매로 그땐 중매. 뭐 만났고요. 제가 그 사업한다고 뭐 그냥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잘 견디고 기도로 우리 집사람은 먼저 교회를 좀 나갔고요. 제보다가 먼저 나갔는데
2: 그러셨군요.
0: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잘하려고 그동안 못해준 걸 잘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1: 아니,
0: 대구 사람인데
1: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강원도요?
0: 예, 저는 우리 형제가 9남매인데 9남매의 11 식구지 부모님하고 제가 셋째입니다.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쟤인데 셋째인데 제 고향은 강원도라고 그러는 거죠. 태백이라고. 단광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2: 네.
0: 아버지 단광, 형님 단광, 누나 이제 자형도 단광. 그럼 제 차례인데 쟤도 단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던 차에 이웃 그 회사에서 태백고등학교 나와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부터 매월 잡비하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겠다 네. 이렇게 제안을 왔어요. 하도 와.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2: 그 얘기를 듣고 도전하신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네. 이것이 뭐 정말 이때 아니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탄광에서
1: 탄광에서
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조그만 꼬마 전구를 켜놓고 그냥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근데 그 시험을 쳤는데 전 뭐 취업 저 합격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1: 그래서 그래 이제 거길 졸업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0: 그렇죠. 이제 ROTC니까 장교로 2년 동안 복무를 했죠. 군 복무를 소대장으로서 그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소대장 임관할 때 그 교관으로부터 첫 받았던 그 어록이랄까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런 걸 듣고 그 제가 일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더니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좌우명이었다 네. 이래 생각을 합니다.
2: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다가 또 사업도 도전하시게 된 거군요.
0: 네, 네 그 어느 어디에 가든지 명예는 상사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 네.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빨리 인정받고
1: 그럼 인천에서

0: 교회에서 지금 직장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1: 예배 장소가 우리 평소에는 예배실이고 그걸 예배가 끝나면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을 식당에서도 하고요. 저희 공장이 인천에 있고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고요. 창원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골프장인데 전부 다 매월 첫 근무일에는 주변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 원례하고 그 원례 생일자 축하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잘한 팀 그 한 달 동안 했던 실적을 팀별로 발표를 해서 팀이 잘한 팀에게는 작은 뭐 상품을 주고 잘 못한 팀은 나와서 제일 꼴찌한 팀은 왜 못했는지 격려 박수 받고 뭐 이런 식 행사를 합니다.
0: 아니 그럼 교회는 지금 어디로 나가세요?
1: 서울 수정교회, 수정교회라고 인천에도 불로동에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조일래 목사님이 예. 그 이제 시무를 하는 교회인데 제가 원래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신학생으로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 집이 그 가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항상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교회 가보자 이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2층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 때 개척을 한 교회인데 이거 뭐 일꾼이 하나 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제 부흥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좁으니 교회를 좀 넓은 데로 옮기자 이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불로동 인천에 그 보이라 공장을 했던 공장을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2: 그래서
1: 인천의 수정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아주 잘 짓고 크게 지었는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그까지 다 가면은 좋은데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본교회가 그리 인천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본교회 이름은 수정교회로 하고 서울에 남은 교회는 서울을 하나 붙이자 이래서 거기 남은 교회를 서울 수정교회를 붙이고 제가 그 남아서 남은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0: 그럼 이제 제주도에 골프장을 하시는데 예. 제주도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죠?
1: 예.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골프장이 제일 마지막 골프장이었으니까 제주도 30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골퍼들이 전부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골프장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별로 흑자 경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0: 제주도에.
1: 예.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 코로나 때 값도 별로 뭐 올리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괘씸죄에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국창 장로님의 간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이신 강국창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여러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해외에서도 또 여러 공장을 또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1: 네. 지금 그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시장이 작아서 못 견디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우리 고객사죠. 그러니까 LG, 삼성, 대우 할 것 없이 전부 해외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반 진출 같이 가자 이러면 그 우린 부품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 다 이렇게 같이 따라간 것이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두 곳이 있는 건 멕시코가 유일한데 그다음에 베트남, 폴란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현재는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래서 국내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부 다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0: 네.
1: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2: 만약 장로님이 다시 시작한다 인생을 그동안에 하시던 걸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이, 난 그거보다 뭐 정치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1: 전 그 물건을 만들고 개발하고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이 아마 천성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해서 다시 해도 전 제조업을 할 것 같습니다.
2: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죠.
1: 예.
2: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요?
1: 옛날에는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으면 자금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모자라는 거예요.
0: 네.
1: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2: 그렇죠.
1: 다른 나라들은 경쟁 국가가 없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2: 그렇죠.
1: 80-90%를 일본에서 배웠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 때 우리는 놀지 않았거든요.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일본을 따라 아리케준 선생 나라를 그냥 능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모양을 보고 본뜬 나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0: 한국에서부터 뭐 중국도 우리 수교하기 전에 김우중 회장 계실 때 냉장고 공장을 만들어주러 중국 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였나 그러면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사람, 드라이버 들고 있으면 볼트를 날라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아, 이거 완전히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1: 중국이
0: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케이팝의 그 흉내 뭐 7명, 8명 그 율동하고 노래를 로버트가 다 해요. 같이 똑같이. 아, 거의 완전히 아, 이래가지고는 지금은 완전히 그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항주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2: 기술 발전이 참 빠르게
0: 기술도
2: 이루어지고
0: 발전이
2: 있군요.
0: 됐고 아주 환경도 그건 전부 전기 자동차니까 매연을 내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알리바마 뭐 기타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 이번에 가는데 본사 겨냥하는데 다돈 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예약이 잘안 돼. 아, 그럴 정도로 발달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죠. 그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치고 자원이 이렇게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 밖에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놀림. 요거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2: 그렇군요.
0: 경제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놀게 하고 이 값을 너무 비싸게 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산에 가도 열매 하나 먹을 게 없잖아요.
2: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화합과 또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0: 아, 예, 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 경영이나 저는 뭐 가정 경영이나 기업 경영이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 경영 가정에도 애들이 배고파서 막 우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우선 애들 밥 먹여놓고 그냥 부부싸움 해야 될 거.
2: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런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하겠습니다.
3: 샬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와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극동방송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런 글이 왔네요.
2: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의 은혜의 간증, 또 인생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3: 또한번
2: 감사합니다.
3: 오셔야 되겠어요? 내 얘기가 많어. 감사합니다.
0: 많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3: 아, 뭐 저희가 감사하죠.
2: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전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전파에 실린 복음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곳에 생명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우리 방송의 초창기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먼 땅 좋은 기별. 오늘은 개국 당시 어떤 프로그램들이 방송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해외에서의 반응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

답을 해드렸습니다만 허가 직후 극동방송의 방송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7시간, 주일에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11시간이었습니다. 개국 당시에는 타마슨 선교사가 영어 방송을, 버그스트롬 선교사가 중국어 방송을, 한용석 총무가 한국어 방송을 담당했는데요.

한국명 씨가 입사한 기록을 봤을 때 한영석 총무는 3개월가량 방송을 맡아 수고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57년 7월 25일경부터 러시아어 방송이 시작됐는데 코지올 선교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학익동 시절 대북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는 이북 동포에게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극동방송의 첫 대북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성경이 없어서 읽을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는 남한 동포들을 위해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성동 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1964년 편성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5분부터 10분간 진행됐습니다. 성경이 없는 북한 동포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청취자에게 보내는 성경 낭독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듬해인 1966년에는 처음으로 현재 극동방송의 대표적인 대북 방송 프로그램인 복음의 메아리가 등장합니다. 주일 오전 5시 10분부터 30분간 방송됐습니다. 이와 함께 1962년에는 극동방송이 해병 제1여단의 대적진 확성방송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대북 심리방송이라 할 수 있으며 1969년 2월부터는 한국기독장교회가 극동방송을 통해 북한 동포를 위한 대공방송인 소망의 시간을 새벽 6시부터 일주일에 3번 15분씩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소련어, 즉 러시아어 방송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러시아어 방송은 코지올 선교사가 부인과 함께 1957년 7월 25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는 폴란드 출신으로 SGA, 즉 슬라빅 복음협회 소속이었습니다. 폴란드는 1차 대전 이전까지 소련에 예속돼 있었기에 러시아어가 가능했습니다. 1937년에 캐나다로 이주해 있던 중 팀 선교회에서 SGA 총재인 데이나카에게 러시아어 하는 부부를 보내달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인 1957년 10월에 발렌티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의 첫 편지가 일본을 거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동경의 사수함을 통해 편지를 받았는데 발렌티나의 편지는 그렇게 도착한 편지들 중에 하나였고 이 편지를 받아든 코지올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렌티나는 블라디보스토크 외곽 지역의 작은 농사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지올에게 메시지를 밤마다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 따르면 발렌티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성경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성경책을 하나님에 대해 당신이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어 성경 사본을 간절히 세 번이나 반복하며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방송의 시베리아 청취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후 국제복음주의 방송, 즉 극동방송은 러시아어 방송에 반응하는 모든 청취자에게 러시아어 성경 두 권을 발송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성경 보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들이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요청자들에게 성경책 한 권은 일본에서 송달됐고 또 다른 한 권은 핀란드에서 송달됐습니다. 책을 받은 청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은 데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청취자는 성경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성경책 도착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련에 전해지는 것에 대해 선교사들은 확신했으며 러시아 방송 팀원들은 청취자 편지에 일일이 반응해 성경을 발송해줬습니다. 타마스는 러시아에서 첫 번째 편지가 왔을 때 울었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할 때 캐나다의 러시아인들은 가도 헛일이다 라며 만류했는데 러시아에서 온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했으니 그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러시아어 방송은 6개월 후에 2시간으로 연장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편지가 왔는데 1957년 첫 방송 이후 1965년 3월 22일까지 러시아에서 받은 편지는 모두 120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러시아어 성경과 찬송가를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가끔씩 기독교적인 내용 송출에 대한 비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966년도에는 무려 100여 통의 편지가 날아들어 개국 이래 한 해에 가장 많은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에는 30여 통으로 줄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사할린 동포 한 명이 한국말 성경을 보내달라는 애틋한 편지를 보내오는 수학이 있었으며 이에 성경을 보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다른 언어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서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틀림없이 듣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습니다. 러시아어 방송은 처음에는 자정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송출되다가 나중에는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는 러시아어 방송,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는 중국어 방송, 새벽 2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러시아어 방송과 중국어 방송을 재방송했고 이어 한국어 방송이 송출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등 5개 국어로 13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어가 추가됩니다. 1963년에는 16시간이 방송됐는데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각 4시간, 한국어 3시간,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를 일주에 45분씩 방송했습니다. 한편 몽골어가 1967년 11월 1일부터 다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공문을 보면 이미 허가받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외에 일본어도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러시아의 발렌티나, 그리고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북한 동포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 보내는 이 기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국경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으며 소망의 소리를 멀리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지난번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9476번인데요. 극동방송 70주년 역사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로 듣는데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실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극동방송 개국을 위해 미국에서 모아진 그리스도인들의 크고 작은 헌금이 너무나 감동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은혜가 제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경험하는 예수 닮은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동참으로 극동까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응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천혜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충성스럽지 못한 자였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좋은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첫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려 은혜 예비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 채워주시는 주님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이 다정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날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 박민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셔서 밤새도록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셨던 주님. 그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 온 땅에 향기가 흘러가도록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루 한나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타가의 찬양,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도 이현호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모엔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마시기와 내뱉기인데요. 전자는 누르고 후자는 상쾌하게 해주죠. 인생 또한 이처럼 기이하고 멋지게 뒤섞여 짜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압박하시면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를 풀어주시면 다시 감사하라고 시성 괴테는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은총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송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요청으로 시스티나 교회의 천지창조를 그릴 때의 일입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4년이나 그림에 전념한 뒤 완성을 시켜봤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이었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림이 완성됐다는 뜻으로 구석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요. 햇살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지저귀는 새소리는 마치 천사들의 찬송처럼 들렸습니다. 이렇게 대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던 미켈란젤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완성하시고도 어느 것 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셨구나. 그런데 이에 미치지도 못하는 작품을 만든 내가 어찌 자랑스럽게 이름을 남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 그림 구석에 있는 자기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자신의 어떤 작품에도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천지창조 이후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는 아무런 낙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겸손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오늘도 잊지 말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삶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절벽 아래의 집에 비유했는데요. 산 절벽 아래 집이 있는데 우리는 이 집에 곧바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뛰어내리면 가기는 하겠지만 살아서는 가지 못하겠죠. 이 집에 가려면 산등성이를 돌아서 가야 하는데 돌아가면 그 집과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바로 그 길이 집에 가까이 가는 길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만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세로 나아갈 때,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린아이부터 장년층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요. 그 구원의 기쁨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멜로디죠. 어린이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린이 말씀송 1집 앨범에서 준비했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성가곡입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다운 기타 선율과 함께하는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세계적인 성악가 피터 슈라이어가 한 교회 찬양대에서 묵묵하게 마루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땀을 흘리며 대원들이 연습할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찬양대원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1: 아, 선생님, 왜 직접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0: 그러자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청소한 이 자리가 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편안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전 세계 음악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이 거장이 평생토록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나자짐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참된 감동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데요. 남들보다 뛰어난 위치나 조건을 가졌을 때에도 도리어 자신을 비워 주변을 돕는 이 겸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매일매일 겸손함으로 주변에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열왕기상 8장 54절 기도는 예배의 한 형태로서 각자 자신만의 기도 자세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포개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 판단하거나 당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은 마음의 태도를 의식하며 솔직한 대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저인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사막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드문드문 오아시스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광활한 사막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막에도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막은 낮엔 덥고 밤엔 추운데 이런 기온차로 인해 아침이면 바위와 식물, 지면에 이슬이 맺힙니다. 바로 이 이슬을 통해 동물들이 수분을 섭취하고 생존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동물들이 이슬을 먹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인데요. 동물들은 낮게 깔린 이슬을 먹기 위해 저마다 겸손해집니다. 뱀은 몸을 돌려 최대한 굽힌 후 자신의 몸에 내려앉은 이슬을 핥습니다. 개구리는 고개를 숙여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두 손으로 받아 마십니다. 손이 없는 곤충들은 개구리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고개를 숙여 이슬을 땅에 떨어뜨린 뒤 엎드려 마십니다. 동물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물을 마실 때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색깔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첫째 날엔 흰색과 검은색을, 하늘과 물을 만드신 둘째 날엔 하늘색과 푸른색을, 땅과 풀을 만드신 셋째 날엔 황토색과 초록색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인데 바로 색깔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죠. 예수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어둡고 칙칙한 색을 밝고 생명력 넘치는 색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네, 컬러의 힘은 무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우리들의 기분만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컬러의 힘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볼 때 불안한 사람에겐 단조로운 색깔의 옷을 입히고, 의욕을 잃은 사람에겐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히면 차츰 내적인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분명한 색깔이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란 색깔을 숨기지 말고 더욱 표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력 넘치는 찬양의 색깔로 우리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진아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서울모태 합창단의 찬송.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던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찬양을 뜨겁게 부르던 때나 눈부신 석양을 바라봤을 때, 또 친한 친구와 한바탕 웃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분위기가 그랬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목청껏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 무엇도 그 순간의 분위기를 깰 수 없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찬양을 멈추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소통이 엄숙하고 차분할 거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다. 물론 잠잠히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때도 있다. 하나님은 행복한 웃음과 강렬한 사랑, 신나서 지르는

환호송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들이 표현하는 강렬한 감정과 반응을 좋아한다. 그러니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신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과 친해질 귀중한 기회를 돌들에게 뺏기지 말라.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He's a rock. He's

0: rock.
1: 콜로라도 남성 사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박신화 콰이어의 감사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경민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다 찬양하여라.

네,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한 자연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되는데요. 정말 표현을 풍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 행복을 주실 줄 믿고요. 우리들이 가진 색깔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만유의 주제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1: 네, 또 한 주가 지나고 다시금 클래식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2: 네.
1: 오늘 주제가 리듬.
2: 네, 그렇습니다. 네.
1: 굉장히 간결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네. 리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찬송을 네. 베토벤의 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1: 아, 이게 베토벤 곡이에요?
2: 네. 베토벤의 곡이라고 하면 이미 베토벤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께서 상상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첫 찬송을 들으시면서 리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도 정의를 내려보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리듬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을 수 있으니
1: 네.
2: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첫 곡을 베토벤의 곡으로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찬송가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찬송가인지까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2: 자,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준비했습니다. 근데 베토벤 하면
1: 네.
2: 우리 한 PD님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0: 베토벤은 뭔가 우울할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1: 기쁨이라기보다는 조금 우울 쪽에 가깝잖아요. 약간 어두운 감정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0: 뭔가 우리가 좌절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의 어떤 청력의 문제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의 찬송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들어보시면 그런 느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데에서 볼때 작곡가는 본인이 바라는 감정을 투여할 수도 있고 본인의 감정 자체를 투여할 수도 있다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찬송가는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찬송가였습니다. 네. 64장의 찬송가인데 네. 정말 기뻐하며
1: 그렇죠.
0: 리듬이 밝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이걸 베토벤이 작곡했다는 게
1: 뭔가 간극이 조금 느껴지시잖아요. 네. 그래서 작곡가라는 분들은 참 대단하지 않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감정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에 계시니까요.
0: 네.
1: 자, 여기에서 리듬의 역할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듬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어떤 악보에서 리듬이 있다면 선율도 있고요. 박자도 있겠죠. 근데 리듬은 박자군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박으로 움직이는 건 방금처럼 기뻐하며 이렇게 한 박씩 딱딱 움직인다라고 치면 어떤 리듬이 포함이 되면 부점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앞에 박자가 뒤에 박자보다 짧을 수도 있고요.
0: 네.
1: 그 모든 것들을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리듬이라는 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0: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1: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지만 더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박자를 조금 빼서 리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악보에 미치는 영향은요. 강세가 바뀔 수도 있고
0: 네.
1: 어디에 중요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0: 액센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리드미하는 역할이란 마치 우리 삶에 어느 날은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가 어느 날에는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밝은 곡들 그리고 좀 재밌는 곡들을 준비를 했어요.
1: 네.
0: 헝가리 랩소디를 준비를 했는데 이 곡의 작곡가는 리스트입니다.
1: 리스트.
0: 네. 프란츠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요.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현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파가니니라는 작곡가를 존경하지만 사랑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그 이유는
1: 네.
0: 테크닉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흔히 우리가 악마의 기교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런데 리스트가 파가니니 연주를 보고서요. 피아노계 파가니니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1: 도전의
0: 생각에
1: 시계에
0: 그렇죠.
1: 불타군요.
0: 정말 리스트의 곡들은 여느 피아니스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연주자는 어렵겠으나 듣기는 좋은 곡을 여러분께 준비를 해왔고요. 헝가리 랩소디 2번인데 저는 앞부분은 떼고 5분가량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걸로 여러분의 심장을 조금 쿵짝쿵짝거리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첫 클래식 곡이 되겠네요.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 함께 감상하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네,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
1: 네.
0: 리듬이 진짜 다이내믹하다라고
1: 그리고
0: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1: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정말 심장을
0: 맞아요.
1: 막 이렇게 쿵쿵거리게 하는 그런 음악이고요.
0: 네.
1: 거기 피아니스트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뭐랄까요? 그 어떤 전투적인 느낌을 가지고 친다고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0: 네,
1: 네.
0: 맞아요.
1: 여러 피아니스트의 버전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곡은
0: 네.
1: 오페라 곡 중에서 집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0: 네.
1: 오페라의 영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고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향유할 수 있지만 들을 때는 또그 음색의 묘미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네.
1: 오늘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의 파트는 메조소프라노입니다.
0: 메조 소프라노요?
1: 메조소프라노는
0: 이야.
1: 어느 영역에 있냐면요.
0: 네.
1: 소프라노하고
0: 네.
1: 알토 사이에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현악기로 치면 약간 비올라 같은 그런 파트라고 할까요? 굉장히 고음은 아니지만 저음도 아닌 중간에 음색을 담당하는 그런데 그 약간 허스키한 것 같은 그 보이스가요. 또 유혹을 한다라는 느낌의 곡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0: 궁금한데요?
1: 네, 그래서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중에서 집시의 노래 메조소프라노라는 것을 조금 알고서 감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페라 카르멘 중 집시의 노래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페라 카르멘 중 집시의 노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뭔가 약간 연상되기로는
1: 네.
0: 새빨간 옷을 입은 아주
1: 네.
0: 아름다운 어떤 여성이
1: 그렇죠. 네. 네. 새빨개 해야 됩니다.
0: 춤을 추는
1: 어머.
0: 어떤 광장에서 춤을 추는 그런
1: 그
0: 느낌이
1: 오페라 보신 거 아니에요, 피디님?
0: 그렇진 않아요.
1: 너무 정확한 묘사를 해주셔가지고 보신 줄 알았어요. 메초 소프라노의 음색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곡인 것 같고요.
0: 네.
1: 마지막 곡은 제목이 조금 살벌합니다. 네, 카사도라는 작곡가의 녹색 악마의 춤인데 여러분 악마는 빼시고 그러니까 녹색 요게 조금 약간 귀여운 느낌 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제가 이 곡을 준비한 이유는 기교가 굉장히 현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모든 곡들은 조금 그런 곡에 속하고요.
0: 네.
1: 첼리스트가 연주해내기에 정말 쉽지 않은 곡의 그 어떤 빠르기, 리듬 정말 나의 심장을 불태우는 듯한 그런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는요.
0: 네.
1: 스페인 특유의 리듬으로 연주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초록색 악마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면서 죄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느낌의
0: 네.
1: 내용의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현혹되기 쉬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에 얼마나 우리가 그 중심을 지키기가 어려운가에 이 선율을 대입해 보시면 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순식간에 홀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제
0: 네.
1: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클래식 곡이 되겠습니다. 카사도의 녹색 악마의 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마지막 곡까지 함께 나누고 왔는데요. 오늘 주제가 리듬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1: 네. 네.
0: 정말 마지막 곡이 정말 이 뭐랄까 현란한
1: 네. 네.
0: 기교가 또 많이 들어간 그런 네. 곡이다 보니까
1: 네.
0: 조금 더 이 주제와 좀 가깝지 않았나라는
1: 네.
0: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또 끝인사 해주시면서 방송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하은 PD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0: 네.
2: 우리가 무언가 상처를 받았을 때 본인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어떤 방법 중에서 뭔가 좋은 기억을 꺼내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0: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1: 네.
0: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좋지 않은 어떤 순간이 있어서 제가 상처를 받았을
1: 네네.
0: 거잖아요.
1: 네.
0: 이전에 좋았던 시간들
1: 네.
0: 혹은 그 사람에게 뭐 베풀었던 혹은 뭔가 그 사람이 저를 배려했던 그런 시간들을 상기하면서 나쁜 사람 아닐 거야 라고 좀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네, 안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하나씩 쌓아놨던 어떤 간증거리를 꺼내서 봅니다. 기도를 할 때 답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저 멀리를 둘러봤더니 그때도 그랬었잖아. 내가 헤매였었는데 둘러봤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더 대단하고 하고 멋진 걸로 만들어 주셨었잖아를 꺼내 보면서 이번도 그럴 거야라고 노력을 해 보는 편입니다.
0: 네.
2: 근데 여러분, 베토벤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 싶습니다. 누군가들이 봤을 때는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토벤은 유서까지 남길 만큼 나의 삶을 종료하고 싶다고 할 만큼 어떤 청력 문제로 그만두고 싶어 했었으나 그 유서를 쓰신 뒤에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단어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어 단어 중에 슈필라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슈필이면 뭐 놀다 이런 뜻일 거고요.
2: 그런데 연주자들이 네. 봤을 때는요.
0: 네네.
2: 그러니까 플레이의 의미하고 똑같은 건 거죠.
0: 네네네네.
2: 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라움은 방이거든요.
0: 방. 네.
2: 연습하는 방인 거예요.
0: 아,
2: 슈필렌이 연습을 하다거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 슈필라움은 반가운 공간은 그다지
0: 아니겠네요?
2: 아닙니다.
0: 예.
2: 그런데 누군가들에게는 거기가 쉼의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그것이 연습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쉼의 공간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반하는 그 모든 길에서 내가 내려놓기에 따라서 그곳은 연습하는 슈필라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는 슈필라움이 될 수도 있다까지 전해드리면서
0: 네.
2: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0: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라도
2: 네. 네,
0: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시선을 바꿔가는 게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아닌가라는
1: 네.
0: 생각이 들고요. 같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지난주 극동방송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방송사로 걸려온 전화를 마침 경비 근무를 하시던 집사님께서 받게 되셨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계속 말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슨 딸이 북한산에서 낙상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그야말로 긴급한 기도 요청이셨대요. 전화를 받으신 경비집사님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바로 공유해 주셨고요. 본인도 기도하시며 너무 걱정이 되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리셨다고 하십니다. 며칠 후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던 그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따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뼈가 몇 군데 부러지고 또 타박상과 골절도 있었지만 수술도 잘 받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살아남이 기적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고 당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이 됐던 때였는데 이번 치료가 필요하니 사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 측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근무에 복귀하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감사하다며 그렇게 받게 된 따님의 첫 월급 중에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왜 극동방송 서울 지역의 주파수가 FM 106.9MHz잖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세상엔 어지럽고 끔찍한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극동방송에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오직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네, 강중현의 목소리로 나는 믿노라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하늘 편지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보내주세요.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보내실 번호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엔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002님, 남편과 이동 중에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시고요. 신청하신 곡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4536님, 여기는 경기도 화성이고요.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집사입니다. 주의 종이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청소하는 중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너무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신데 신청하신 곡 아, 하나님의 은혜로가 우리 4536님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에 함께 들을게요. 3475님, 친정엄마와 함께 듣고 있어요. 엄마 목욕시켜드리고 내일 예배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쉬면서 찬양 들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아, 어머님도 섬겨드리고 예배도 준비하시고 참 귀한 하루 열어가고 계시군요. 따스한 감동이 됩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으시고요. 이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함께 하시죠.

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벳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768님, 토요일이지만 일하고 왔네요. 힘이 드네요. 복된 주일을 기다리며 식사 준비하며 듣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힘이 드네요 라는 그 짧은 메시지에 제 마음도 뭉클해집니다. 아, 잘 감당할 능력과 건강과 기쁨도 주시길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6080님, 남편과 친정 가는 길에 지방까지 극동방송 들으며 갈 수 있어서 은혜가 됩니다. 부여 톨게이트 가기 전인데 끊기진 않겠죠? 오래 듣고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서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은혜를 가득 채우셨으니 친정에 가셔도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런 시간 보내고 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메조소프라노 김미경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매일 기쁘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9714님, 암수술 후 병가 중에 있는데 병문 안 오신 지인을 만나 용기 내 전도하고 극동방송도 알렸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요 하셨어요. 아, 아픈 중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 복된 걸음이 감동이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아프신 분들이 유독 많아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아,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5월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지선의 목소리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The men of Ephraim called out their forces, crossed over to Zophan, and said, Why did you go to fight the Ammonites without calling us to go with you? We're going to burn down your house over your head. Judges chapter 12, verse 1.
3: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사사기 12장 1절 말씀
2: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6월이네요. 3일은 6.3 지방선거일이고 6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날 뭐 어디 놀러 갈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6월 5일 금요일 그리고 6일 이틀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를 갖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강연도 듣고 게임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찬식도 합니다. 전국에서 약 1500분이 함께 모이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단합을 다지게 됩니다. 저희 극동방송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분들이 바로 이 운영위원님들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Don Moen이 부릅니다. Trust and Obey 우리말 제목은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Amen. And welcome back to English Bible Fellowship.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Mission FM 김창수와 함께하는 English Bible Fellowship을 듣고 계십니다. Well, it's time for a Bible study in English. 네, 이제 성경 공부할 시간이에요. Last week we learned about Jephthah and his vow. 네, 지난주에는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내용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요. 하나님께 이미 맹세는 해놨지. 그런데 내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갈 때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심정, 입다가 엄청 슬퍼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땠을까요? 인간인지라 그렇죠? Okay, today we will finish the story of Jephthah. 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입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 입다, 그 뒤에도 오늘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뭐 몇 년 다스렸다, 10년 다스렸다, 자녀가 60명이었다, 또 아들 손주 합해서 70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Let me read today's story for you. Here we go. After Jephthah defeated the Ammonites, the Ephraimites became angry that they hadn't been able to go with Jephthah. Jephthah reminded them that he had called the Ephraimites, but they had refused to come take part in the battle. The Ephraimites and the Gileadites, who were under Jephthah's leadership, fought with each other, even though both sections were part of Israel. The Gileadites beat the Ephraimites,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Jephthah defeated the Ammonites, 입다가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The Ephraimites became angry.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became angry, 화가 났습니다. That 이유를 보면 they hadn't been able to go with Jephthah. 여기서 they는 에브라임 사람들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전쟁하러. With Jephthah?

Ephraimites. 히는 여기서 입다이고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But they had refused to come. 여기서 they는 에브라임 사람들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서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The Ephraimites and the Gileadites,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and the Gileadites under Jephthah's leadership, 길르앗 사람들, 이 당시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가 이끌고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싸우는 겁니다. Fought with each other. 이 두 그룹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Even though both sections were part of Israel. 이 둘, 즉 둘은 에브라임이나 길르앗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크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서로 싸우는 겁니다. The Gileadites beat the Ephraimites.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Then found and killed the Ephraimite soldiers. 그리고 나서 이 에브라임 군인들을 찾아서 죽였다는 것이죠. Who had run away during the battle. 싸우다가 도망치는 이 에브라임 군인들을 찾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The Gileadites controlled a key river pass that the Ephraimites needed to get home. 길르앗 사람들은 이 강둑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통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곳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고 있었어요. Whenever anyone came to the river,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강으로 오면 the Gileadites made them say, Shibboleth.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곳에 지키고 있다가 Shibboleth라는 말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Since Ephraimites were unable to pronounce it correctly,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단어를 제대로 발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But said Sibboleth instead. 그것을 Shibboleth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Sibboleth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비슷비슷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사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발음이었습니다. They were easy to recognize and kill. 이걸 발음하는 것만 보아도 아, 이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다. 아,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분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hibboleth라고 발음을 했다면 살았을 것도 Sibboleth 이렇게 발음을 하면 죽였다는 것이지요. Jephthah judged Israel for 6 years before he died. 입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6년 다스렸습니다. 사사로서 말이죠. Ibsan was the next judge. 다음 뒤를 이은 사사는 입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He had 30 sons and 30 daughters.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 있었습니다. So Ibsan had 60 children in total. 그러니까 입산은 전체 6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This fact showed his wealth. 이 사실만 보아도 입다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nd it showed the rank, 그리고 계급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That he had in the nation. 이 국가에서 입산이 차지하는 그런 계급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This town called Bethlehem was probably in the area where Zebulun's tribe lived.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은 was probably in the area, 같은 지역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where Zebulun's tribe lived, 그곳에 스불론 지파가 살았던 곳입니다. It was probably not the one in the area where Judah's tribe was.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살았던 지역에 있었던 곳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And other than that, 그리고 그 밖에 사사 입사는 7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다지 두드러지는 업적은 없었습니다. Elon was next. 다음 사사는 엘론이었습니다. With an unremarkable 10-year reign. 엘론이라는 사사도 10년을 통치했는데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업적은 없었습니다.
Abdon.

And was the next judge. 엘론에 이어서 압돈이 다음 사사가 되었는데 he had 40 sons and 30 grandsons. 이 압돈이라는 사사는 40명의 아들 그리고 30명의 손주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사 압돈의 아들과 손주들 7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And reigned unremarkably for 8 years. 이 압돈이라는 사사도 8년을 통치했는데 그렇게 두드러진 업적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사사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Maranatha의 찬양입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우리말 제목은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and keep us safe.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protecting your judge. 하나님의 사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ven from his own people. 심지어 자기 자신의 백성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니. Thank you for your great love and protection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us and loving us.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Jephthah, Iptah로 하여금 to find such great success in his life. 살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ven though the beginning of his life was not that good, 그의 정말 삶의 초기는 처음 삶은 그렇게 썩 보잘것 없었지만 Thank you for taking something that most would consider to be bad.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들어 쓰셔서 and using it to fulfill your desires for Israel.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your hand throughout human history.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로 우리로 하나님의 손길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continue to bless us and keep us safe. 우리가 기도하오니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 10장 9절에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유다, 지파들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이스라엘 족속 지파의 이름입니다. 먼저 유다를 영어로는 주유라, 한 번 더요, 주유라 이렇게 발음하시고, 베냐민은 벤주민, 한 번 더요, 벤주민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start the story of Samson. 네, 다음 주 성경 공부에서는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을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대한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윤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윤래입니다. 평소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말들일까요? 무시하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못한다는 말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모른다는 말보다는 나도 알고 싶다는 말로 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못해요라는 말보다는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무엇 때문에 안 돼요라는 말보다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밖에 안 돼요라는 말보다는 아직도 많아요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겨우 이것밖에 못했어? 라는 말보다는 와,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 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언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은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선택인데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말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시는지요? 긍정과 부정 중에서 어느 것을 더 많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밝게 되기도 하고요. 어둡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세상을 충분히 아름답게 느낄 수 있으며 또한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밝고 따뜻한 마음, 아름답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와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구연의 음성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원희 싱어즈의 예수 아름다우신 주 들으시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 나는 이야기. 향기 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찬수 목사님의 아이덴티티, 예수 안에 있는 자 중에서 나누겠습니다. 이방인에 대해 골이 깊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의 모든 말씀은 이 10절 말씀으로 다 연결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인데요. 은혜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지혜와 총명도 받아서 신령한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 골이 메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인 자신들에게 효도하며 잘해주는 것보다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것에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인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좁고 편을 가르는 우리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넓은 의미의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찬수 목사님의 아이덴티티, 예수 안에 있는 자 중에서 나누었습니다.

0: 때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낼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삶의 무게로 괴로울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주님은 옆에 계시고 우리가 눈물 흐릴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데요. 밤새 고뇌하다가 지쳐서 잠들었을 때 주님은 새벽이 오기까지 우리 옆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1: 주 나의 모습 보네.
0: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소망하는 은혜인데요.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50의 주 은혜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찬양 전해드리며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지기 박윤아였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아름다운 고백. 살람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겐 과거보다 또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머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도소 담장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출소하여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복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귀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러 멀리 구리에서 오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양대길 목사님, 이메스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환주의 이름으로 하냐고 하고요. 우리 그 똥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인사의 말씀과 두 분의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교회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참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양대길 목사입니다.
0: 네.
1: 또.
2: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참빛교회를 섬기는 부부 목사입니다.
0: 아멘. 우리 그 양대희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이시자 목사님이신 우리 부부라는 얘기 안 했더니만 우리 이메스 목사님께서 부부라고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하고 우리 임 목사님께서는 그 교정 선교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다면 두 분이 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예. 남편인 양디길 목사님께서 오랜 세월을 교도소에서 지내왔고 또 교도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에 교도소에서 지내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 네.
2: 남편이 출소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선교의 목사님을 따라 전송 3교도소의 편에 간증 및 설교 말씀과 전도 간증을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오랜 교도소 생활했다는 것이 이제 수감 생활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우리 양대기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뭐 한때는 젊었을 때 좀 뭐라 그럴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이 네. 살고 또 정욕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약 2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1: 37년.
0: 37년이에요. 아우. 근데 그게 이제 총 몸으로 전과 했을 게 많지가 않았어요.
1: 네 번. 아,
0: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리고 이제 보호감호도 받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온포멘트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1: 예.
0: 그러냐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이제 메시지를 전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보다 또 미래보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 예.
0: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며 또 교도소에 간증을 할 때

0: 그 제목이 내 직업은 강도였다라고 예.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우리 수용자들이 많은 울림이 있었다 그래요.
1: 아.
0: 그러니까 오늘은 좀 우리 목사님께서 내 직업이 강도였다라고 한 이유를 교도소에다가 그 수용자들한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1: 네. 아, 뭐 이유라기보다는 우선 그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됐을 때 그들과 네. 또 대화하고 혹은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우선은 저 자신이 예, 안에 있는 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0: 아, 네.
1: 사람마다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배움이나 뭐 경험이나 체험 등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0: 네.
1: 하지만 저는 교도소를 전과 네 번에 37년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0: 네.
1: 마지막은 강도 상습의 죄명으로 징역 20년에 감옥 7년을 받아서 27년 중 23년 6개월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관심 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봅니다.
0: 네네네.
1: 하지만 저는 어릴 적 15살 때부터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고 또 37년간을 들락날락하면서 교도소 살다 보니까 담안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뭐 저 자신을 강도라고 뭐 직업이 강도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0: 네네.
1: 일반 사회인 성도님들께는 도무지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강도 전과자 인생이었지만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또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는 양대길 같은 강도 직업의 전과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0: 아, 네.
1: 그렇게 담 안에 있는 이들에게 저도 똑같은 동료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0: 아, 네.
1: 그래서 강도라고 직업이 강도였다고. 사실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27년 그 죄값을 치르게 될 때 받을 때 그때 재판장에서 재판장 판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0: 네네.
1: 당신 강도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있느냐고.
0: 근데
1: 당시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건수는 더 있었습니다. 근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건수로만 강도가 2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업이 강도였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0: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예 잡혔을 때
1: 예.
0: 그때 그 이제 뭐 경찰 예. 뭐 개동대가 한 예. 마을을 뭐 다 이렇게
1: 예.
0: 둘러싸였다 그랬고 또 그 간증 중에 그러면서 그 칼 가지고
1: 예.
0: 이제 자살하려고 그럴 때
1: 예.
0: 그 전에 이제 경찰한테 총을 두 방인가요?
1: 세 발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0: 한 발이 맞아서 간통이어서 그래도 외도 뭐 20, 30분 뭐 도망가다가
1: 네.
0: 이러면 잡히면 안 되겠다는 자살을 하려다가 순간 이제 주님 생각했다고 그랬던 걸 제가 네.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양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기 처음에 교회에 나간 시기가 언제 되셨는지요?
1: 저 어릴 때 동네에 개척교회가 생겼었어요.
0: 네네네.
1: 그때 이제 제가 5살, 6살 이때 어릴 때니까 그때 이제 고모님 따라서 나가고 또 어머니 따라서도 나가고 몇 번 아이들 나가는 그 주일학교 그 다니기도 했었어요.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음에 두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딱

0: 점을 찍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냥 제가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바깥에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워낙 어린 나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제가 2월생이니까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는 다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근데 그때 여름 방학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7살 때 여름 방학 때부터 돌아다니는 게 이제 그렇게 좋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숙석이고 가출하고 가출하다 보니까
1: 뭐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뭐 돌아다니기 좋아해가지고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런 것도 아니었어.
1: 아 근데 뭐 다니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역마살이 싸다 그런 건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그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경찰들한테 체포당하기 직전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 순간 이때 죽으면 지옥 간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지요?
0: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도소 사는 사람들은 소년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년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당시 인천 소년교도소 김천 소년교도소 두 군데가 있었는데
1: 네네네.
0: 거기에서 이제 소년수로 지낼 때 그때 성경을 한 번 정도 통독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읽다 보니까 어쨌든 합하면은 한 번 남짓 정도. 네. 근데 그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읽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믿기만 하라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1: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0: 네. 네.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1: 아, 구원의 확신 없었죠. 그렇지만 그 가장 중요한 시간에 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까지라는 네.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께서
0: 아멘.
1: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탄의 교묘한 유혹에 안 넘어가고 이렇게 체포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판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누범이 몇 범인지 아시냐 하면서 예. 보니까 꽤 많은 거로
0: 예.
1: 이제 조사 기록에 봐도 20번 이상 나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외람되지만 그 직업이 강도였다고 그랬으니까 강도 행위할 때는 신앙생활에 대한 전혀 생각이 안 났습니까?
0: 그런 것은 있었어요. 목사님께서도 들으시고 또 청취자분들도 듣고 계시겠지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어릴 때 가졌던 작은 씨앗 같은 그런 믿음.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사고 치고 못된 짓 하고 할 때 몇 번을 경찰들한테 포위당하고 또 둘러싸고 문 앞까지 이르러서 뭐 나오라고 소리도 치고 네.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1: 네.
0: 그때 저는 아이고 하나님. 나 이번만 벗어나게 해주시면은 다시는 이렇게 못된 짓을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 희한하게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었거든요.
1: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고백도 하고 그런 간증거리가 있지만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러나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는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을 때 만났다라고 했는데.
0: 예.
1: 그때 좀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가정 기억나시는지
0: 생생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선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하시더라고요. 강권적으로.
1: 네네네.
0: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잡혀서 성동 구치소 당시 성동 구치소였습니다.
1: 네네네.
0: 그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면회를 와서 성경책을 넣어줬는데 성경 말씀 잘 읽고 의지해라 하면서 넣어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리는 그 총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아프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네. 한쪽에 벽 보고 앉아서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베개가 있어요.
1: 네.
0: 그 베개를 두 개 세워놓고 벽 보고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딱 그 안성맞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구약을 12일에 한 번 통독을 하고 신약을 4일에 통독을 하고 합해서 16일에 한 번씩 계속 통독을 하게 하시는데
1: 하루 종일 성경 봤다는 얘기인데
0: 예. 밥만 먹으면 돌아앉아서 청소 같은 거

우선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있다 보니까 16일 그걸 처음에는 성경에다 그렇게 맨 뒷장에다가 표시를 해놨었어요. 몇월 며칠에서 몇월 며칠까지. 근데 그게 10번까지 기록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대길아, 네가 그거 성경 10번 읽든 100번 읽든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읽든지 간에 꼭 기록해.

0: 마음속에 이제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지는 그 말씀들을 네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 또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마음에 그게 오더라고요. 그대로부터는 10번 딱 적어놓고 그 뒤로는 적지 않고 쭉 읽어나갔었습니다.
1: 그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쓰기를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원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나는 성경 몇권 통독했다는 걸 은근히 자랑 삼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금식을 난 며칠 뭐몇번 했다. 뭐 옛날에는 뭐 어떤 분은 뭐 목사님인데 명함에 보니까 40여 금식을 몇번 했다까지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얘기도 보면 정결한 짐승들은 그 우리가 소를 우리 새김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졌고,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각을 떼라는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성경을 많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내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아마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 성경을 다독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계시겠죠.
1: 네, 그분들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 한번 겸허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임 목사님께서 양 목사님을 사귈 때 일반 사람처럼 사귀지 않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죠? 아까 이제 뭐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할 때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라는 말을 살짝 했고, 또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이제 소개로 우리 임 목사님 임께서 양 목사님을 알게 됐잖아요. 어땠어요? 처음 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강도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2: 그때 제가 강도사였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선교하는 우리 같이 학교 신학교 다니는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지금 하늘빛 그 구리에 하늘빛 교회 남양주의 하늘빛 교회 박준삼 목사님이에요.
1: 아,
2: 그분도
1: 그래요?
2: 지금 같이 저희들도 사역도 같이 하고 같은 부분을 같이 사역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또 그분이 이제 선교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양 목사님을 옛날에 그 천송에서 알게 되었대요. 그분도 그게 한 1년 있다가 오셨다
1: 그분도
2: 그러더라고요.
1: 소감 경험이 있고요.
2: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에 공부하면서 같이 그저 저보고 선교 회원이 되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이잖아요. 일단은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 회원이 되어주었어요. 되어주고 또 어느 날은 저희인데 이제 또 만나자 해서 얘기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는 형님이 한분 계시는데 전송에 계신데요. 그래서 편지를 선교 편지 한통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군인들한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위문 편지 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
1: 그렇죠.
2: 것처럼 뭐그 저는 생각 없이 그럼 편지 한통 해줄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위문 편지처럼 한통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답장이 오고 그래서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말씀이 굳건히 섰더라고요. 굳건히 서고 믿음이 막 이렇게 강력한 그런 뭔가 제게 오는
1: 뭐가
2: 그
1: 든든하고 단단한
2: 아니
1: 뭐가
2: 느낌이 있었어요. 믿음이. 저는 다른 거는 다안 보고 믿음 한 가지만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편지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영적인 게 이제 통한 거죠, 뭐. 저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1: 근데 쉬운 게 아니거든,
2: 쉽지
1: 실질적으로.
2: 않아.
1: 쉽지 않죠.
2: 저는
1: 그게.
2: 원래 그 경찰서 앞에 가는 것만도 가는 그 카페 가는 것만도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쪽에는 아주 멀어요. 그
1: 그렇군요.
2: 경찰서하고 뭐 이쪽 교도소 이쪽에는 아주 그 제가 교도소 한 번도 면회 간 적도 없어요. 제가 그 나이에 한 번도 그 앞에 간 적도 없고 누굴 면회한 적도 없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저기 시골에 이제 그 안동 가까이 살다 보니까

0: 전송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송 교도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요.
1: 안동 근처에 사실 네, 어디 사셨는데?
0: 봉화하고 현도 아, 그쪽에. 봉화. 그러니까 봉화. 거기 안동 교도소는 있지만은 전송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1: 아, 그럴 수 있죠.
0: 예,
1: 네.
0: 그래갖고 뭐 나중에 이제 편지하다 보면 전송이 어디야? 어, 그래갖고 이제 전송 교도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구나.
0: 예.
1: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그 양대기 목사님을 본 것이 제가 이제 경북부 3교도소의 그 성가대를 가르쳤거든요.
0: 네.
1: 그때 네. 그때 봤는데 저는 그때 솔직히 양대기 목사 기억이 안 났어요. 기억 안 났는데 양 목사님 그때 저를 통해서 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0: 네.
1: 그러나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결혼 스토리가 참 예뻐가지고 그 어느 날 우리 양대기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가 왔을 거예요. 편지가 왔는지 소식이 왔는지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결혼식장을 참여했던 것도
0: 예, 예. 그때 오셨잖아요.
1: 기억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이렇게 출소하신 분들 중에서 검증되지 않냐면 제가 안 모십니다.
2: 예,
1: 제가 이제 교정사역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일반 방송에 나왔다 덕이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해가지고 저는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사역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요.
0: 예,
1: 그래서
0: 그러시죠.
1: 덕이 되면은 그분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아 우리가 왜 교정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오면 하는데 우리 양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청송 그 2교도소나 3교도소에서 간증을 하고 또 포항교도소 이런 데서 간증을 할 때 교도관들이 말하기를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0: 네.
2: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1: 믿지 않는 그 교도관들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하고 그중에 때로는 이제 우리 양대기 목사님께서 교도소 수감돼 있을 때 지켜보았던 교도관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분 진짜 목사 됐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방송에 초대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교도소 갈 때마다 좀 마음이 네. 새롭지 않겠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2: 그렇죠. 네. 어찌 보자면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죠.
1: 그럴 수도 있겠죠.
2: 근데 그런 느낌 반면에 어쨌든 그 정문 바라보고 또 정문 통과해서 들어가고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가고 할 때 제가 눈물로 눈물로 그 안에 가면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
1: 네네네.
2: 저녁에.
1: 네네네. 네.
2: 그러면 이제 일과 끝나고 방에 들어와서 손발 씻고 그리고 앉아있다가 방송 나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그 방송을 지금은 TV 방송이 있지만 옛날에는 라디오만 나오던 그렇지.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 그래도 뭐 음악 방송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 휴식 시간이었는데 저한테는 그 시간처럼 좋았던 시간이 없어요. 뭐 잠들면은 잠자는 시간도 좋긴 하겠지만은 근데 정신 멀쩡히 깨어 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방송 나올 때 다른 사람들한테 화장실 보실 분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눌러보고서 없으면은 기도하러 갑니다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방송 나오는 시간 혹은 한 시간도 혹은 그 이상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 나오는 그 시간이 화장실의 시간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1: 네네네.
2: 그때 생각들이 이제 교회당 들어서게 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1: 아, 새록새록.
2: 네. 그러면서 이분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곳 시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하는 그 마음들에 어떤 때는 울컥울컥 그냥 눈물이 네.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1: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감 경험이 있잖아요.
2: 네.
1: 또 그 안에서 예수 영접하고 그러므로 이제 이제는 수감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2: 네.
1: 한때 나의 모습도 비춰보고 또 이분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2: 네.
1: 그런 마음을 갈 것 같은데 뭐 얘기하다 본 시간이 벌써 차 지나가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서요. 우리가 왜 교도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2: 예.
1: 또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교도소 갈 때마다 그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지금도 이제 눈물을 살짝 보여주셨는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교정 선교에

0: 당위성과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1: 네.
0: 전투들이 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다른 생각도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모신 그 목적은 죄인 때 모셨거든요. 우리 의인 없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주도 한번 그 교정 사역의 소중함 또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우리 양대기 목사님과 임혜수 목사님이 이 부부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거듭날 때는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 영혼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체명자가 부릅니다. 예수님의 눈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수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신앙 토크쇼 It's Nu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년강림절 특집 2부로 찾아온 It's Nuwave의 DJ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진솔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성령의 불로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간절함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와서 성령 강림절 특집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정윤중 성령이여 내게 오소서.

0: 사연 들어갔습니다. 동현 형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0: 자, 오늘 성령 강림절 특집입니다. 게스트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뉴웨이브 처치의 김지선 자매라고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외할머니의 신앙을 직속으로 이어받은 뉴웨이브 처치의 이세령 사모입니다.
5: 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세상을 즐기다가 10년 전 은혜로 구원받은 뉴웨이브 처치의 박재한 형제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모태신앙으로서 섬기다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배민우 형제입니다.
0: 자, 반갑습니다. 우리 네 분의 게스트 분들 모시고 함께 오늘 토크 풀어볼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현상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 유독 이런 질문들, 이런 주제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시는 분?
6: 성령이 오신 게 뭔가요?
0: 예.
6: 맞아요?
0: 예. 그런 질문.
3: 계속 정답.
0: 맞추셨다. 다 정답이죠.
3: 유런이 거의 공유되고 있는 거 아니, 이 정도면. 예.
0: 정답은 방언.
2: 아.
0: 방언에 대해서 정말 이 질문을 많이 받고, 또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방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0: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대표적인 표징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예전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왜 여름 수련회나 어떤 집회 가면은 제 기억으로 이 교육자들도 몇 명 방언 받았습니다를 약간 실적처럼 간증
1: 약간 은혜의 지표가 방언
0: 그렇죠. 이 정도로 우리 수련회 뜨거웠습니다 하는 지표로 몇 명이 방언 받았습니다. 요거 항상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언 안 받으면 뭔가 성령 안 받은 것 같고 또 방언 받으면 뭔가 수련회 잘하고 온 것 같고 그런 표지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방언이 절대적인 어떤 성령 세례의 지표는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꽤 많은 경우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방언은 너무 절대시해서도 안 되지만 왜냐하면 은사는 다 각각이잖아요. 제각각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방언을 다 받으셨나요?
2: 네. 네.
0: 다 받으셨나요?
2: 네.
0: 아, 좋습니다. 언제 방언을 처음 받게 됐는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눠보실까요?
3: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방언이 안 열려가지고
0: 네네.
3: 이제 옆에 있었던 우리 지금 유에브 처치 다니고 있는 공기수 집사님한테
0: 네네.
3: 방언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니까 주기도문 빨리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0: 주기도문을 빨리
3: 주기도문 빨리 막 이렇게 했거든요.
0: 저는 이제 열렸나요?
3: 그게 방언인 줄 알고 계속 하다가 네.
4: 쇼미더 방언
3: 쇼미더 방언 계속 하다가 아니구나 깨닫고 아마 고등학교 때 제가 이게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예. 엄청난 회개가 제 스스로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면서 울면서 했는데 그게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처음 열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였지 않았나.
0: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 처음 방언 열렸을 때
3: 일단 너무 이제 스스로 좀 놀라면서 좀 이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0: 네.
3: 그리고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뭔가 이게 아 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뭔가 이 확신이 드니까 너무 이게 믿음도 확고해지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제안 집사님 언제 방언 받으셨어요?
2: 저는 연도도 기억하는데 예. 17년도 겨울 수련회였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고 방언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처음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0: 그 생각은 어떻게?
2: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죠. 다들 한다.
0: 다들 하니까.
2: 예. 맞아, 도대체 맞아. 이게 뭐길래? 그때 당시에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0: 네네.
2: 근데 방언으로 하면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그냥 기도도 쉽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네네.
2: 그때 뭐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나도 방언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겨울 수련회를 갔었는데
0: 음흠.
2: 그날 밤에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예. 박근주 목사님이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들 일어나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 일어났고
0: 네네네.
2: 동일한 수치심 가운데
0: 똑같이 했네 생각해보니까 똑같이 했네
2: 동일한 수치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0: 예, 예. 오.
2: 예, 한 5명 정도 남았을 때
0: 오, 똑같이 했네
2: 예, 목사님이 옆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었냐면 예. 그 말씀에 열렸어요. 이미 받았다. 예. 이 안에 있다.
0: 예, 예.
2: 그냥 뱉어라 이랬는데 그때 예. 나왔어요. 그때 나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네네네.
2: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0: 예.
2: 제가 또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0: 네.
2: 성령님이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0: 네.
2: 참 죄송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0: 네.
2: 이제 나도 두 시간 기본으로 기도하겠구나. 그 방언을 받았다 하는 마음에 너무 기뻐서
0: 예.
2: 계속 방언했었어요. 예.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0: 그러니까 방언 받으면 기도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2: 예. 그것만 하니까 예, 되게 기뻤습니다.
0: 찬양 한 곡 드리고 오겠습니다. 마커스가 부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0: 다른 분들은 언제 방언을 처음 받게 됐는지?
1: 저는 사실 좀 너무 오래됐는데 네. 살짝 개인적으로 네. 확신이 없기는 해요, 이 부분에.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원의 부흥회 같은 거를 갔는데 거기서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어요. 교회에서 갔는데 이제 같이 갔는데 막 친구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럽고 저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기억으로 뭔가 아르 아르 이런 식으로 입에서 조금씩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막았던 것 같은 기억이 조금 있고 근데 그 뒤로 언젠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0: 그래서
1: 네, 개인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언제 방언을 받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0: 자연스럽게 그러죠. 조금씩.
1: 네.
0: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힌돌산 그 수련회에서 끝까지 서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담당 지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근데 지금 방언이 온 것 같은데 네가 의식적으로 계속 한글로 기도하려고 한다. 혀를 좀 풀어놔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풀었더니 좌르륵 이렇게 쏟아지듯이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구하면 주시잖아요.
1: 네.
0: 받았는데 의식적으로 계속 받은 줄 모르고 한글로 기도하는 그 상태에서 약간의 그 무의식 상태로 넘어가는 의식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좀 힘들지 한번 하고 나면 다들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2: 네.
0: 민우 집사님 어떠세요?
3: 저는 이제 기독교 재수학원인데 이제 기숙학원이었거든요. 정말 환경이 중요한 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까 예배하는데도 이제 서로 눈치 볼 것도 없이 기도하는 것도 다 이제 하고 찬양도 이제 재밌게 막 뛰면서 하고 제 마음이 이제 또 열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 받았습니다.
0: 어색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으셨어요?
3: 신기했습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신기했고 처음에는 똑같이 저도 똑바로 한글로 말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받기를 중원부원 기도를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똑바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딱딱딱딱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0: 예.
3: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러 막 막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풀려지더라고요.
0: 예.
3: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오호. 새로 사모님은?
4: 네, 저는 목사님이 데려간 성령 집회에서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한 후에 방언을 받게 됐는데 저는 사실 좀 이왕 받을 거면
0: 네.
4: 영어나 불어로 좀 받고 싶었거든요.
2: 영어 진짜
0: 있어 보이게.
4: 네.
0: 네네.
4: 근데 좀 약간 알지 못하겠는 언어로 나와서 떠듬떠듬 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0: 네네.
4: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이게 방언이구나 확신을 받았고
0: 네.
4: 그리고 계속 그 방언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 후에 아이들 둘을 낳고 방언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그 예전에 했던 방언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흉내 내려고 해도 생각도 안 나요.
0: 네네네. 육아가 많이 힘드셨군요.
4: 그러면 그런 거예요?
1: 저도 이제 곧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방언 바뀝니다.
1: 네.
0: 네, 한 살 때 바뀌고 세 살 때 바뀝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니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언이 처음에는 약간 음절로 뭐 랄랄랄라 떼떼떼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 단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좀 바뀌고 또 때에 따라서 새 방언을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새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방언이 바뀌더라고요. 저희는 찬양 드리고 계속 이어나갑니다. 제이어스 성령의 바람.

0: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1: 저는 어떤 경험이냐면 이제 평상시 하던 그 방언이 있는데 어떤 때는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와. 근데 히브리어인 줄 몰랐어요. 근데 신대원 가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잖아요. 또 이거 어디서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 처음 배우는데 제가 개인기도 할 때 나왔던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이제 한 번씩 하다가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면 그 자리에서 요즘 그 좋잖아요. AI. 그래서 그 음가를 그대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뜻이 나와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단어 뜻이 딱 그 기도하던 흐름과 딱 일치하더라고요.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방언이 진짜 맞구나 하고 또 아까 영어 불어 저도 이제 사실 영어로 방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저희 야자를 했거든요. 마치고 가면 한 10시였습니다. 10시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한 30분, 20분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왔었는데 1층이에요. 방석 깔고 앉는 1층이었는데 제일 이제 앞쪽에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장 있는 뒤쪽에 불이 켜져 있어서 무서우니까 뒤에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 어둠 속에서 영어로 누군가가 기도를 하시는데 내용이 주기도 못 되는 거였습니다.
2: Heavenly Father, Kingdom Come.
1: 그런. 그래서 우와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일부러 저렇게 하시나? 영어 공부하시네 봤는데 교회 어느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제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분의 학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워 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서 영어로. 배워보지 않은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저게 방언이구나. 방언을 받으면 영어로 저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영어로 방언 받고 싶어 했었거든요.
2: 영어로 주기도문을 빨리 하면은 혹시나
3: 한번 도전해볼까요?
4: 근데 지금 저희 교회에도 영어로 방언하시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시는데 그 영어 방언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잖아요. 약간 이러하듯이 일본 약간 한 영어처럼
2: 한 번어처럼
1: 번어.
4: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1: 예, 약간 영어인데 한글처럼 예, 그. 예, 그래서 아 뭐 별반 다를 바 없다 예, 생각이 들었고 저는 또 아프리카어로
3: 와우.

0: 방언하시는 분 많습니다. 오. 중국어로 방언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진짜 중국어예요. 우와. 그 성조까지 살아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 저게 진짜 방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니즈로
2: 타임. 제가 생각했는데 안 했거든요.
0: 또 사모님 해보세요. 그 아는 중국어 있잖아.
1: 我叫 리슈링. 와. 我去天安门. 오. 아. 我学习汉.
2: 천안문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0: 나는 천안문에 간다.
3: 자꾸 왜 천안문에 왜 가시는 거예요?
1: 교과서에.
4: 천안문의 의미를.
1: 또 중국어 지어주시면 안 돼요? 이름 말했단 말이에요.
0: 예, 우리 세룡 사모님이 중국어로 방금 방언을 했습니다. 나는 천안문에 간다. 우리 이세룡 사모 중국어 방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언.
0: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 쓰는 방언.
1: 와. 뭘더라? 아, 일본어부터 가야 돼요.
0: 어, 일본어 해주시죠.
1: 장산, 장산 유키노 덴샤가 마이리마스. 콰이완, 장산, 장산 황상 니즈, 왕상 지금 황시 장르.
2: 어, 진짜 이거 지하철 그대로. 아니,
4: 근데 이게 왜 전도입니까?
0: 이게
4: 뭐 전도?
1: 이거 맞는 말이 아니에요.
3: 청국행으로 안내하시는.
1: 장산행.
3: 아, 장산역이. 아,
1: 장산행열처럼.
0: 유해부 처치 박근정 목사의 사모. 이세령 사모. 담임 사모님의.
1: 아, 주여.
0: 예. 방언 방언 개인기.
3: 많이 받으셨다.
0: 방언 개인기.
1: 그냥 제 소소한 개인기였는데. 청년 시절에.
3: 영적인 개인기.
2: 예, 아, 프로시네. 확실히.
0: 예, 우리 다 방언을 받으셨다고. 그런데 자.
5: 아, 근데 저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저 결혼할 때, 저 이제 와이프 되는 이제 조선영 집사님의 모교의 목사님 있잖아요.
0: 네.
5: 목사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0: 네네.
5: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좀 화내시는 것 같으면서 자기는 영어로 방언받았다.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은 이제 영어로 전해야 되는데 통역사를 쓰니까 본인의 어떤 그 열정을 다 못 담아내시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성령님한테 영어를 좀 달라 해가지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진짜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막 영어를 이렇게 하시는데
0: 들렸어요.
5: 근데 영어가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어에 잘 안 돼요.
0: 친숙하게 그죠?
5: 예.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네.
4: 영어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이셨는데 받으셨다는 건가요?
5: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또 자녀분들이 다 영어를 잘해요.
0: 네. 그건 은혜다 그죠? 네.
5: 너무 신기했습니다.
0: 예. 네. 찬양 드리고 와서 토크 이어나갑니다. 피어 월십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김민규 성령의 불

0: 이친 웨이브 성령 강림절 특집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 여러분은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 세례 이후의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다, 없다?
1: 완전히
2: 확실히 있다.
0: 확실히 있다.
3: 저도 확실히 있습니다.
0: 어떠세요?
1: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데 예배드리거나 그러는 게 굉장히 그냥 무미건조했어요. 네네. 습관적이고 네. 아무런 스스로에게 의미가 좀 없었다 해야 되나? 큰 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네. 드리고 나와도.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예배가 너무 재밌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고 진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이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예배가 기다려지고 마음도 네. 뜨거워지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혼자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그래도 그게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주일에만 그냥 교회 가고 썬데이 크리스천 그런 느낌이었다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그냥 매일매일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한 정체성을 품게 되고 삶이 아예 달라진 것 같아요.
0: 다른 분들은요? 베니미 집사.
3: 저도 약간 비슷한데 특별하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교회에서 드럼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전 교회에서도 드럼을 쳤었어요. 네. 근데 정말 참 교만했던 게 드럼을 하면은 사실 기도에 이제 기도 한창 할 때 사실 드럼 세션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못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기도를 안 하고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데 마치 제가 기도하는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난 기도 열심히 했다. 사실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뭔가 남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아 오늘 막 기도 열심히 했다 이런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참 그때는 드럼 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치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어찌 됐든 이제 매일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열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좀 예수님을 좀 만나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드럼을 하는 사역이 정말 힘들지가 않고 재밌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아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신 예배였는데 내가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기도회 할 때도 저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악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가끔씩 눈물이 날 때도 많아요. 기도할 때. 그게 근데 진짜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예, 좋습니다. 제한 집사님 어떠세요?
2: 사실 제가 성령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기 이전의 삶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참 이렇게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참 제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유 없고 사는 것 자체가 두렵고 막 그랬던 제 삶에 뭔가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좀 담대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좀 자유한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소망이 생긴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과 제가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제 삶에 진짜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부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저의 삶을 참 많이 바꾸었다. 성령님께서 제 삶에 소망을 넣어주시고 내 삶이 많이 변하게 하셨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저도 많이 느끼고 또 저희 어머니가 특히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되게 신앙생활 하는 걸 되게 감사해하고 기뻐하셔서 예 그게 참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됩니다.
0: 감사합니다. 동현 집사님.
4: 저는 진짜 요새도 그렇지만 이게 너무 재밌고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 요새 또 감사가 좀 많이 열렸거든요.
0: 네.
4: 그리고 또 제 안에 자꾸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 예전에 박근주 목사님 처음 이제 만났을 때 그 겨울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막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너는 말씀 교사가 되어야 돼라는 이 문장이 너무 명확하게 제 마음속에서 들리고 그 문장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경험이 있고 또 최근에 한번 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0: 네.
4: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 전이었는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에

0: 오늘 너가 박근식 목사님의 설교를 도와야 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저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나? 약간 오늘 뭔가 말씀이 중요한갑다 하면서 제가 그냥 아멘 막 계속 크게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 목사님께서 제 노트에 뭐 이렇게 적힌 글씨 적힌 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계속 그거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풀어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설교 마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동현아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계속 인도해 나갈 거야. 뭔가 이런 음성이 저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아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진짜 제 안에 계시고 뭔가 이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때도 막 새로운들한테도 막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게 요새 좀 그런 게좀막좀 재미가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관계하는 것 같고
1: 아, 그죠.
0: 이게 열린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나눌 주제지만, 오늘은 방언이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다양한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나눌 텐데, 저는 성령님만큼 재밌는 분이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영적인 체험만큼 재밌는 게임이 없다. 예, 최고의 도파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령 사모님.
2: 네, 저도 그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부터 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힘든 일이라든지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응답을 바로바로 찬양을 통해서라든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바로 찬양 가사에서 알려주신다든지 뭐 목사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또 해답이 되어서 너무 감동인 시간들이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2: 그게 그 흐름을 계속 이어주시는 게참 감사합니다.
1: 네. 자, 우리 사실 이 방언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거나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 이후 내 삶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이 삶의 변화가 중요한 성령 세례의 표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특별한 체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님 통해서 변화될 여러분의 뜨거운 신앙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곡 드리고 와서 It's New Wave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0: 진짜 성령님 없이는 사람의 변화는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사역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자, 오늘 It's New Wave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안녕.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트루나이젠의 일화가 있습니다. 트루나이젠 목사님은 젊은 시절 지성과 학문적 명성이 대단해서요, 학계의 촉망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모두가 훌륭한 교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트루나이젠은 화려한 대학 교수 자리를 뒤로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상처입은 이들이 가득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목회자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아니 그 좋은 머리와 지성을 가지고 왜 그런 시골 구석에서 썩히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만류했지만 트루나이젠은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의 욕과 학문적 야망을 철저히 부인했다고 하죠. 시골교회에서 사역하던 트루나이젠은 날마다 주민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했고 자신의 지성적인 언어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려간 그 작은 시골교회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죠. 훗날 트루나이젠의 절친이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트루나이젠은 자신의 화려한 면류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졌기 때문에 그 빈들갔던 시골 마을에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성승연의 미랄,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인자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족, 또 질병, 열등감, 상처를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고난은 약재료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1956년 미국에 촉망받는 다섯 명의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잔인한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이었던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적인 청년이었다고 해요. 이 청년들은 부족민들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부족의 창과 칼에 찔려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 언론은 아까운 낭비였다 라면서 비난했는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가장 미련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 청년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카 부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총을 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진 뒤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그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어린 아기를 안고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며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부족민들이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 와서 봉사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청년들의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가슴에 품고 당신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우카 부족은 전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남편들을 찔러 죽였던 부족의 추장은 훗날 엘리엇과 청년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썼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것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팜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스트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팜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스트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시절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독방에 갇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굶주림과 매질을 당하셨는데요. 육신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타협하고 편한 길을 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간수들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잔인하게 고문한 후에 피투성이가 된 목사님을 감옥 바닥에 던져 놓았는데요. 목사님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때린 간수들을 저주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방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몰래 들은 한 공산당 간수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독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이 간수는 범브란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사람들을 고문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당신은 자신을 죽이려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이라는 처절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라는 자아를 부인하고 묵묵히 사명의 십자가를 졌을 때, 기도했을 때 오히려 박해하던 공산당 간수들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지키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도 역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두 곡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그날, 파워워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부끄러워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수치와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이 수고를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자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 여왕의 불의한 이혼과 종교적 독재에 동조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부와 명예, 권력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고 거절하게 되면 가문이 몰락하고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목숨을 건져야지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배신의 길로 유혹했지만 토마스 모어는 주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대

법관의 관복을 벗고 감옥으로 향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두대 위에 올라선 모어에게 처형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토마스 모어는 오히려 처형관을 따뜻하게 포옹하며 미소를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왕의 좋은 신하로 죽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하로 죽는 것입니다. 모어가 단두대 칼날 아래 고개를 숙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빛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육신의 눈이 감기기 전에 세상의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오늘이 월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토브러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톱브러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마가렛 브랜드 여사는 보장된 부와 의사로서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인도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매일 정말 피고름을 닦아내고 문드러진 손과 발을 수술하는 그런 삶은 육체적으로 지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럽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쉴 새 없는 사역과 악취에 지친 마가렛 여사는 사택 마당에 주저앉아서 주님, 제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제 젊음

순간 마가렛 여사의 눈에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그 마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고 해요. 마가렛 여사는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환자촌 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안일함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감격을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맛본 사람만 알고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접은 사람만 아는 천국의 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시와 그림의 천국 무도회에 띄워드리고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천국 무대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 선교사님이 티벳 왕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티벳의 라마교 승려들이 썬다싱 선교사님을 붙잡아서 처참하게 매질을 한 후에 시체들을 던져놓는 깊고 어두운 얼음구덩이, 그러니까 시체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는데요. 그 구덩이는 썩어가는 시체 냄새와 살을 애는 추위, 그리고 굶주림으로 가득한 정말 끔찍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절망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썬다싱 선교사님은 그 썩어가는 구덩이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는데요. 그 어둡고 추운 시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내 영혼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 내 평생에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은 없었다. 감옥 밖의 궁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지옥 같은 구덩이가 내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였다. 이런 고백을 한 사흘 뒤에 정체 모를 누군가가 구덩이에 자물쇠를 열고 밧줄을 내려서 썬다싱 선교사님을 건져 주었다고 합니다. 썬다싱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그리고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셨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Grace to you, 김정호입니다.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 주변에게도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는 가장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다윗도 그 일생은 우리 모두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보다 흠이 덜하거나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은데 왜 주님은 다윗을,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 그 초라한 장막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주님을 높이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왕인데도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소리를 높였지요. 또는 아들에게 쫓길 때도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다윗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또는 내 마음이, 나의 행위가 좀 연약할 때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구할 수 있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남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기뻐 거하시는 다윗의 장막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오늘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손유나와 김인식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강중현의 주 예수나의 산 소망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주시지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아의 찬양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강찬이 부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를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트리니티 찬송가 앨범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내드리는 찬양 그 사랑의 숨결 한스밴드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레이스 큐티 할머니의 이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왕의 옷보다 바람 부는 틀에 들풀이 입은 꽃옷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이런 들꽃이라면 낮은 이로 오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신 주 당신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겨자씨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피운 노란 꽃들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날선 욕심으로 화려한 옷을 입을지라도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다른 옷을 찾아 입으려 합니다. 그러나 들의 꽃은 지도록 그 꽃이어도 해마다 언제나 그 꽃이어도 볼 때마다 예쁘고 마음마저 환하게 합니다. 밝아지는 위로를, 맑아지는 은혜도 받습니다. 나도 겨자씨처럼 작아서 무시와 괄시, 등한시를 받을 수 있지만 더 주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가면 신부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부의 옷은 날마다 날마다 새 옷같이 새로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갑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꽃들은 서로 다르지만 시기도 경쟁도 하지 않습니다. 부는 바람을 따라 함께 어우러져 춤추며 노래합니다. 꽃들은 다 다른데 다 예쁩니다. 아멘.

조준모, 강명식 그리고 김도연이 함께 부른 주는 내 안에, 그리고 아이빅 밴드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 7.2 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지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4940번님은 전남 광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아서 방송 들으면서 바느질하고 있답니다. 찬양이 자장가로 들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잠을 주시면 그것도 참 복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 주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6997번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청하시면서 오늘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 닮으신 친정어머니 우리 조금수 어머니와 하나님 아버지 닮으신 친정아버지 신정균 아버지가 아주 많이 보고 싶네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최근 3박 4일 내내 온종이 눈물바다 그 물을 건너간다 올려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닮으신 두 분을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실 텐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외로움,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그리움 주 안에서 잘 또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실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내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 가지 상처 또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주님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들으시면서요.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오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오묘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며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강시연의 다피 가스펠 주일 수서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아가퍼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아, 강시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예배팀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어요. 아, 오늘 오프닝 때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바다가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실제 바다가 땅으로 바뀌는 것도 주님은 너무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것을 마치 땅으로 벽 바꾸셔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왕이심을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정금과 같이 이끄시네 였습니다. 마커스 워십이 2025년 항복을 승리로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마커스 워십도 정말 꾸준하게 좋은 찬양을 참 만들어내는 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찬양들을 이렇게 꾸준히 경배의 찬양들을 만드는 팀을 하나님 보시면 참 기뻐하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또한 곡의 찬양 함께 할까 합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곡을 골라봤어요.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와, 이 찬양의 제목만으로도 참 그림이 그려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찬양을 들으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모두 다 빈들에 다 모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정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쁨과 또 은혜가 이 찬양을 듣고만 있어도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해요. 성찬은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만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고 마실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숨은 죄가 있거나 이기심, 욕망 같은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죠. 신앙을 통해서 사리사욕, 야망을 채우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용히 해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듯이 내 생각을 죽이고 자존심과 의지를 꺾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공동체의 평생의 부를 노래였습니다. 오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참 귀한 고백이죠. 오늘 행복한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저는 제일 좀 와닿았던 구절은 뭐냐면 자기 포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 생각해보면 내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안 들린 척하고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 포기하고, 좀이 아니죠.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에 너무 저는 큰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께, 순종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잘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죠. 근데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법칙이 있는 것보다도, 법칙이 있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리를 내려놔야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또잘 확인해야 하고, 공통점이라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기다림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건 없죠. 그건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응답이 아직 없어서,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게 허락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이죠. 그러면 싫다 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찬미 워십의 찬양입니다. 의존.

팀워십의 의존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팀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달빛 가스펠의 사용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찾아오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다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방송은 오는 주 토요일 날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거죠.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 또 듣고 싶으신 찬양곡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혜가 충만한 주일을 지난주에는 보내셨는지, 성령 충만한 주일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교회는 대부분 여름 교회의 행사들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 아울리치,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미 시작한 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속한 교회도 청년들은 벌써 아울리치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를 또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런 걸볼수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성령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리고 뭐, 매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나아가면서 이미도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여름이 다가오면서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캠프들과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직 참여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만지심도 경험하게 되고, 또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순종시키고 또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이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그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것이 성경학교를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청년부 캠프를 준비하시고 또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아울리치를 가시는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사역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예배의 경험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는 그냥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게, 또 후배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또 나눠주셔서, 이런 은혜의 초대의 자리에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정말 순수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또 세워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전하십시오. 네,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두 곡의 찬양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는 위럽의 소생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오늘 주일,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 무엇보다도 꼭 하나님 만나는 주일이 되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만 풀어놓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전하며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정치하고 계시는 정치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입니다. 오늘은요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자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을 나누고 확인을 했죠. 부모님의 은혜,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또 스승의 은혜, 부부의 소중함까지 네, 이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이 닿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올해 마지막 시간을 감사라는 꽃다발 은혜로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소망하며 드리는 이 주일 새벽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출발합니다.

푸른 잎사귀들이 제 몸을 키워 그늘을 만들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는 삶이게 하소서. 지나온 5월의 시간들이 모두 당신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다가올 6월도 당신과 함께 걷는 향기로운 길이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5월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월을 오늘 마감하지만 또 새롭게 시작될 6월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달아날 때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옷차림을 바꾸어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니 실로 그는 나의 괴로운 시절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이 손에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달고 있던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성읍들에 두루 미치니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뒤쫓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이는 야곱이 그의 형이 낯을 피해 달아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쪽의 한 상수리나무 밑에 묻으니 이것이 알론 밭끝이라 불리게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은 야곱이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샷다이 하나님이니 너는 불어나고 늘어나라. 네게서 한 민족과 여러 민족 집단이 나올 것이며 또 네 허리에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뒤에 올 후손에게도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이 자신과 말씀하셨던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후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는데 에브라스에 이르기 얼마큼 전에 라헬이 산고를 겪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심한 산통 가운데 들어가자 산파가 그녀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그대가 또 아들을 낳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녀의 숨이 막 모으려 할 즈음에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다. 라헬이 죽으니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이르는 길에 묻혔다. 이에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한 기둥을 세웠더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루 조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더불어 누우니 이스라엘이 이를 전해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다. 리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하녀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리아의 하녀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로서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 후에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배려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이다. 이삭이 누린 세월은

1980년이었다. 이삭이 늙고 나이가 참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5장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0: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 3개월쯤 되니까 제가 음식을 삼킬 수 있고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나갔다가 다시 또 아프면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그해 9월 달에 저는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를 누가 추천을 해서 공부하려고 갔는데 그 공부하려고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같은 공부하면서도 선교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선교사 하면 후별기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저를 인도했었던 분이 간편하게 선교사 공부하고 나면 미국 갈 수 있대, 외국을 간대. 와, 저한테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북한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워하면서도 미국을 가고 싶어했고 미국을 간다 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해외를 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끌려서 사실은 선교사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인생에서 첫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제가 마음을 다짐하고 선교사 공부를 시작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12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13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저를 배워주던 목사님이 이랬어요. 아, 우리 선교사님은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님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약속이 1년 반 만에 깨집니다. 정말 제가 세상에서 날라리를 피우고 들어오던 사람인데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제 예술단이라는 단체를 모아가지고 데리고 공연하면서 다니다 나니까 어찌 보면 딴따라에 많이 빠졌던 사람이고 그 친구들 데리고도 제주도에서 가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온통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고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공연을 하는 공연단체들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 나니까 1년 정도 되니까 제가 했던 모든 일들 지치고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야 네가 한다고 해서 변할 게 뭐가 있냐 그냥 하던 대로 해. 그 소리가 귀에 착착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뭐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크게 쓰시겠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 그때는 사실 믿음이 크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설마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나를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 그러면서 조금씩은 주일도 안 지키게 되고 그냥 공부하려고 할 때도 거짓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무서운 분인 걸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저 건성으로 처음에는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움직일 수 없게 갈비가 6대, 7대, 13대가 나갔고요. 입이 나갔고 다리가 나갔고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게 되더라. 자기절로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줄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함부로 했던 말 다 취소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 앞으로 엎대가지고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갈비가 붙는데 석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후부터는 제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다음부터는 신학 공부 전심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북한에서 말하면 후보당원에서 입당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북한도 후보당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이 저도 1년 동안 또 강도사 생활이란 걸 하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북한 조선노동당과 똑같아. 제가 솔직히 정말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같은 패턴이더라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그 어간에 또 만약에 잘못이 되면 입당을 못한단 말입니다. 북한도. 근데 여기도 강도사 생활 잘못하면 목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도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마음에 욕망이 있는 게 지금 선교사가 저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저 목사님 선교센터부터 난 설려봐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센터는 아 강도사 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8년도 8월 달에 먼저 선교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 저희 가게가 10평 정도 되는 제가 애견 카페를 했댔어요. 그랬는데 한참 이게 성령이 불타니까 애견 카페를 3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아 난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선교 나가겠습니다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너 성교 같은 소리를 한다고 너 가까이 있는 영혼도 못 살리면서 어디 성교를 나가 가까이 있는 영혼이 뭡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옆에 너희 주변을 돌아보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뿐이고 저희 주변에는 저를 지금도

가면 술을 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들이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지만 해도 그분들을 교회를 다니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왜? 제가 너무나도 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고집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하는 걸 그대로 그 친구들도 이제 너희를 지켜보면 네가 거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기도 중에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 처음에 평양에서 시작이 됐고 대붕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인천 논현동에서 평양 예루살렘이 성전을 짓자 이래서 평양 예루살렘 전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선교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던 강아지 카페를 쫙 내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것이 미쳤구나. 정말 예수에 어느 정도 미쳐야지 저게 완전 정신 나쁘게 미쳤다고 저를 욕을 하더라. 그해 8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됐고 9월 달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평양 예루살렘 선교센터 교회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10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7, 8명이 다니던 친구들도 안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는 처음에 구제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 물건을 준다고 하면 끝없이 가시다가 물건을 나눠주고 물건을 행사를 할 때는 탈북민 마을이니까 소문은 기가 막히게 납니다. 안 보이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 교회가 너무나게 60~7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나눠주고 다음날이면 주일이 되면 2~3명밖에 안 와요. 정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3년을 하고 나니까 저희 어깨가 나가고 팔목이 나가고 정말 지치면서 울고 안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어요. 저 그냥 다 내려놓고 제가 제 몸으로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잘했냐고. 처음부터 너는 잘했냐는 이 하나님 말씀 음성이 계속 들려요. 저 처음부터 못했잖아요. 저도 1년 반 세상을 다니다가 또 하나님이 치심을 받고 다시 또 무릎 꿇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3년을 버텨보자. 3년을 버텼더니 그 힘든 가정에도 우리 그 5명 정도가 마지막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북한식으로 말하면 변절자는 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변절자라 하면 북한에서 사실은 이렇게 자주자주 옮기면서 변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처음에는 등록된 성원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그 교회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큰 어떤 내가 물품을 줄 수도 없고 어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 교회에서 북한 무슨 모임을 한다고 돈을 준다면 여기 왔던 분들이 우르르 쓰려서 또 거기를 가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다나면 주님이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겠죠.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만이 주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주님은 저희 눈물을 흩뜨게 하지 않으시고 5년 지나니까 그 자리가 그냥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 자리에도 해도 되겠죠 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5년 딱 되니까 아 지금 재개혁을 금방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여기서 다시 안 나가도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한테서 5년이 된 딱 그 해 말에 이런 전화가 옵니다. 급작스레. 아,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아니 갑자기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재계약을 11월에 했는데 12월 말일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위에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미리 6개월 전에 알려줘야지 제가 찾을 길을 갈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 그래 이게 딱 개수를 보니까 5년이 됐더라고요. 아 이 하나님 앞에 내가 5년에 있다가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라고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대신 두 달은 시간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계약을 하는데 정말 저기 들어갔던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었고 교회 다시 지금 알아본 곳이 갑자기 전세가 나왔는데 집하고 원래 있던 교회하고는 가깝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전세가 1,000밖에 없고 그리고 암만 다 해봐야 2~3,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1억 1,0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어디 월세 있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신랑이 갑자기 보더니만 아 저기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나 돈이 없어 하니까 아이 걱정 마요. 내가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니까 미리 돈을 퇴직금이 나오는 거는 그때 나오는 거지 지금 날 보고 미리 당기고 그 돈을 그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도 했는데 와 기적처럼
한 달 반 만에 1억이란 돈이 모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세로 해서 이전을 해가지고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너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선언도 하기가 힘들더라고. 선언을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제가 함부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저희 인생에서 만나는

일마다 저는 내가 잘해서 잘나서 되는 줄 알았지만 주님이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새로운 가정을 만나서 시작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분인데 교회를 동생들 따라서 오다 나니까 어떻게 저도 이렇게 같이 하다 나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마음이 융화돼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선전선동대에 있었던 분이 돼서 노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저분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했더니 찬양은 또 엄청 좋아하십니다. 왜? 본인이 노래를 하시던 분이니까 그랬더니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일마다 먼저 가서 본인이 그래도 순종을 하면서 가가지고 찬성을 틀어서 본인이 찬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그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지만 해도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괜찮아. 나도 10년이 걸렸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릴게요. 그렇지만 해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도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북한에서 김부사를 찬양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는 그런 찬양가수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앉아서 저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저희는 항상 북한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남한에 있는 북한에서 말하던 남조선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고향을 둔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선교사로 자라나라고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매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한 명 한 명이 북한 땅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북한 땅에 누구나 다 가서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탈북자들 중점으로 해가지고 탈북자들이 정말 북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한 명이 영혼이라도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운데 중심에 서서 마중물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올해 마무리를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될 6월도 우리 주님의 평강 안에서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6월의 첫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고요. 주님의 시간에 성숙견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고치는 일은 더욱 힘들죠.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길선주 장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 장로님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일부를 가로챈 일을 숨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평양 대부흥의 불길은 더욱 크게 번져나갔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케 하실 주님의 사랑을, 정결한 마음을 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을 밝히실 주님의 능력을, 정결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역사의 한 장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도미노 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나의 부르심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연속 찬송은 박진희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음이 상했다, 속상하다가 하는 말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상하다 안 했나? 기분 나쁘다 한 사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상한 마음도 상처 입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그 커다란 공원에서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외쳤을 때에 수천 명의 흑인들은 같이 동요를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고, 명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재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경험을, 수없던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0: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탄의 죄악에 갇혀 있는 저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두 곡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리이다. 아멘.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오직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국제적인 협력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에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했습니다. 찬양 전에 올려드렸던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화평에 복이 임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쓰는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과 세상 사이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지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김정실 자매님이 전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니? 너무나 보고프다. 20년 가까이 보지 못한 아들, 이제는 어른이 돼서 가족을 이루었겠지. 내가 떠나는 날 엄마 빨리 갔다 와 하고 말하던 12살 내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눈물이 서리 없이 내리고 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너를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픔, 마음이 다 찢어진다. 인차 갔다 오겠다고 약속하고 20년이나 가지 못한 엄마를 많이 원망해라. 엄마 구실을 못한 죄책감으로 나 자신이 보기도 싫었다. 사랑하는 아들, 이국 땅에 와보니 고향이 너무나 소중했어.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니. 없는 살림이지만 너를 손잡고 학교길로 함께 걷던 길, 아버지 한 대 매를 맞았던 너를 업고 달리면서 할머니 집으로 가던 길, 여름에는 내가 수행했던 겨울가, 아름다운 산, 얼마나 고고프고 보고프다. 아들, 오늘이야 소식을 전한다고 욕 많이 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인차 너한테 가고픈 마음은 간절했으나 길이 막혀 갈 수

0: 없어서 너도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 내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했으려고 본다. 그래도 소식이나마 너한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 너는 이 소식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 수 없을 거야. 소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 라고 너는 생각하고 말할 거야. 이제부터 엄마 말을 잘 들어. 처음 약속은 엄마가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약속.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야.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그러니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해. 믿어야 해. 천국에서 다시 엄마와 만날 수 있어. 이번에는 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어. 엄마의 소원이다. 약속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어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믿고 그분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소식은 복음이야.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해. 짧은 말로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를 인도했을 줄 이 엄마는 믿는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 기쁨을 얻고 소망을 품고 이국 땅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어. 너도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평안, 기쁨, 천국을 누리면 살아. 주님께서 믿는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 알침하고 건강하고 주님이 복 많이 받길 기도할게. 안녕히 잘 있어. 하나님, 언제나 눈이 밟혀 잊혀지지 않고 눈물로 그려보던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 자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원하고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아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고향에 복음이 들어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보고파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정실 자매님의 오늘의 편지. 고향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정실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0: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 말씀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그리스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며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과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유산, 즉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소망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까지 성도의 믿음을 지켜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산은 단지 미래의 약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인해 근심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마치 순금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야 참된 금이 되듯이 성도를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그분을 알고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특히 본문에서 구원은 두 가지 시제로 표현됩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구원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했으며 훗날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 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 완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인간적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셨기에 이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성도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미래의 약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재 삶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믿음과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겉옷에 허리를 단단히 묶고 행동하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준비된 자세와 태도, 각오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허리에 띠를 묶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봉과 쓴 나물을 급히 먹었던 것처럼 성도는 항상 영적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특히 마음의 띠를 동인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도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굳게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바라다라는 것은 잠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그 소망을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비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과 순종 안에서 설 때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모든 행신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다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외적으로 율법이라 말씀을 잘 지키는 어떤 형식적인 규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삶을 합당하게 그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구별하시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으며,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내적 성품의 개선을 넘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연약하고 어리석어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그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헛되고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확신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창세전에 계획된 구원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세상의 욕망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단순한 내적 경건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적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성도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주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영원하고 썩지 않은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삶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죄로 얼룩진 옛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는 삶을 상징합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악독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무자비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만은 남을 속이거나 미혹하는 행위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달라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시기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음의 뜻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헛들고 폄하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비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 성도가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며 구원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생명을 얻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아모스는 진정한 기근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 없다는 것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인자심을 경험함으로 그의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규칙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아 매 순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선택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고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돌은 복음서에서 무덤을 봉인할 때 사용된 둥글고 큰 돌을 연상케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의 돌은 움직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돌이 움직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돌을 옮기셨고 부활할 때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굴렸습니다. 따라서 산 돌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신령한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비록 성도라더라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성령에 의해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보호하시고 형식적인 신분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 기업을 이어

0: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의 영적 정체성, 부활 안에서의 생명,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를 말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 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종은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엄격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부당한 고통과 억울함, 부끄러움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를 인내할 때그 행위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수행해야 할 공통의 사명이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과 순종 안에서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능동적인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 주신 베드로의 권면이 깊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적대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본향을 꿈꾸고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감동과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31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맑다가 밤부터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최저기온은 강릉이 20도, 부산과 제주가 19도, 포항이 18도, 평양과 서울, 대구와 여수가 1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주가 16도, 함흥과 춘천, 목포, 대전이 15도, 개성이 14도, 강계와 청진이 13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4도, 강릉이 33도, 대구와 광주가 32도, 함흥과 대전이 31도, 춘천과 서울이 30도로 보이고요. 해산과 여수, 목포와 부산이 29도, 평양과 강계가 28도, 개성이 27도, 제주가 26도, 신의주가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곳곳에서 이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와 기쁨, 희락의 찬송이 가득한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H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하며 내 혼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원해.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부르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하신 목사님이셨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제 드디어 5월 한 달 31일에 축복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신간 기도의 자리라는 부족한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하게도 극동방송을 통하여 매일 아침 하늘의 위로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크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라면 이 놀라운 사실이 또한 부족한 저 인생의 가장 선명하고 뜨거운 간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순전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그 걸음마다 앞으로도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단단히 닫힌 현실의 문이 당장 눈앞에서 열리지 않았고 내가 간절히 기대했던 방식의 기적 같은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어디로 달려가 엎드려야 하는지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거룩한 영적 여정을 지나오면서 내 뜻대로 문제를 단번에 없애버리는 마술 같은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대신 내 존재를 기도의 자리로 옮기는 신앙의 법을 배웠습니다.

0: 나를 갉아먹던 분노의 자리에서 온유한 기도의 자리로, 나를 잠 못 들게 했던 불안의 자리에서 온전한 신뢰의 자리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요한 임재의 자리로 내 삶을 옮겨 앉히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자리에 무척이나 민감합니다. 내가 하루 중 어디에 가장 오래 앉아 있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달라지면 내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흘러가는 종착지의 방향이 기적처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눈앞에 그친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요술이 아닙니다. 대신 그 풍랑 속에서도 내 영혼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기도로 단단해진 사람은 세상의 거센 유혹과 조롱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서운 시련의 폭풍이 불어와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눈앞에 가시적인 응답이 시원하게 와야만 비로소 큰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믿음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 전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 속에서 비로소 자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억지를 부려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앉아있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다시 정신없이 분주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숨가쁘게 재촉할 것이며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지리적인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혼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거창하고 긴 시간을 내야만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주님 발치에서 나를 다시 앉히는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사람은 결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성인이 아닙니다. 거친 풍랑에 사정없이 흔들릴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울며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세상 유혹에 힘없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무릎을 꿇고 골방에 자리 앉는 사람입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고 늦어질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눈물로 버텨내는 그 외로운 자리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세상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골방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엄숙하게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어디에 앉아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미혹하는 세상의 소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방황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자리를 정직하게 정하겠습니까? 기도는 한 번의 뜨거운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다시 겸손히 앉는 자리입니다. 한 달 동안 과분한 사랑을 주신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한 고백을 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5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34번님, 항상 새벽 시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충분한 쉼을 누리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준비했어요. 주의 은혜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요. 사랑으로 대하며 도움을 줄 수 있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 영혼의 찬송은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찬송은 평생 한국 교회 음악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김의작 교수님의 경배 찬송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예배음악적 교회음악을 가르치시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김의작 교수님은 합동측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음악인이셨습니다. 대중음악적 교회음악이 처음 한국교회에 소개되어 불리던 70년대부터 고집스럽게 예배음악의 거룩성을 사수해오신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간결한 문체로 쓴 이 시는 성결교단의 원로이신 창원성결교회의 원로목사이신 김은국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서울 모태토합창단이 찬양합니다.

교사였던 레이 파모와 위대한 작곡가이며 음악 교육학자였던 로이 메이슨을 통해 가장 미국적 찬송으로 사랑받고 있는 찬송 못 박혀 죽으신을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를 쓴 파모와 그의 친구였던 메이슨이 찬송가를 편집하면서 친구 파모에게 좋은 시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에 자신의 이 시를 내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시의 내용도 음악의 품격도 미국 최고의 찬송이라 할 만합니다. 소프라노 김영애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돌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그 단어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 흰돌 되시는 예수님 등이 그것인데요. 흔들림 없고 견고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돌보시고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잘 녹아있는 찬송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를 다음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대학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소명과 충성을 주제로 한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인데요. 엘리사 알브라이트 호프먼 목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참 평화와 자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찬송입니다.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우리의 삶의 산제사로 드려질 때, 주의 뜻을 따라 그분과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은혜의 찬양입니다. 바리톤 고성현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특별한 간증이 있는 인도와 보호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담찬양으로 선곡했습니다. 꼭 필요했던 돈 5달러를 넣고 기도하던 중 몇 분도 채 지나기 전에 유명한 찬송 작가였던 그녀를 찾아온 이름 모를 성도가 돌아가면서 손에 쥐어준 돈이 정확히 5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쓴 찬송시여서 그런지 세계 모든 성도가 이 찬송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방송 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CL 여성 중창단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 폭의 그림처럼 잘 묘사하고 있는 찬송이 있죠. 어저께나 오늘이라입니다.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대단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서울 모태탑 장단이 찬양합니다.

경배 찬송 구세주를 아는 이들을 찬양드리면서 오늘 레온의 찬송의 문을 닫습니다. 삶의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으로 고백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고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계절의 여왕이다, 계절의 보석이다 하는 찬사를 받는 5월이지만 그 찬사만큼 우리의 삶도 많이 아름다웠는지요. 매달 느끼는 거지만 새 달이 시작되면 뭔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작심 3일 어느덧 세운 계획들 다 어디로 가고 또 별다르게 해놓은 것도 없이 한 달을 훌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가 꼭 다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들,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달 6월을 향한 계획도 잘 세우시는 그런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생명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는 19세기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만 4,00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스펄전이 하루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은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 전체 주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4,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배당이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이후 두 번의 폭격과 화재로 터버너클 교회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물은 재건이 됐지만 유럽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성도들은 20-30명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노인과 관광객이 전부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시 가슴이 뜨거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으면서 유서 깊은 터버너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진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면 언제든 부흥의 불꽃은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의 크기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열정 있는 성도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주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열정 있는 성도가 돼 교회 부흥에 쓰임받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웅재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오늘로 끝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그 살아있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5월의 마무리 아름답게 하시고 내일 새달 6월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후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터팬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한 영화죠. 영화 속 피터팬은 아이들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몸을 이끌던 멋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피터팬도 변해갑니다. 살이 찌고 얼굴도 변하고 예전에 빛나는 모습은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피터팬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가짜야, 저 사람이 어떻게 피터팬이야? 모두가 그렇게 말할 때 한 아이가 천천히 피터팬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피터팬의 얼굴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를 만지고 볼을 만지고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외칩니다. 피터팬, 여기 있었군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이죠. 실패와 상처 속에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구석으로 밀어넣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찬양 풍경의 진행자 더사랑 최고추인께 조범주 목사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새벽, 아직 세상은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많은 생각으로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쳐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묵상해보려 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네, 함께 하신 찬양 주 품에 품어서서였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내 앞에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말씀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예전에는 꿈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점점 버거워지고 마음은 쉽게 지쳐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말보다 더 무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바로 내 안의 목소리입니다. 넌 안 돼. 넌 이미 실패했잖아. 이젠 늦었어. 그 목소리를 오래 듣고 있다 보면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영화 속 피터팬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안의 피터팬다움을 잃어버린 채 말입니다. 세상은 실패했다 말해도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이름 없이 부르진 않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 있었구나.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지친 마음 가운데 들려오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은 찬양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맞아요.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난 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보통은 아들이 먼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지쳐있는 나를, 숨어있는 나를, 낙심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향해 달려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너를 찾고 있었단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겨우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눈물이 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혹 사람들에게 지치진 않으셨는지요? 혹시 자신에게 실망하여 마음 한구석에 숨어 계시진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이 새벽 하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음성 말입니다. 정죄의 음성이 아닙니다. 책망의 음성도 아니고요. 오래도록 기다리던 자녀를 마침내 발견한 아빠의 음성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새벽빛이 천천히 어둠을 밀어내듯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진행의 터사랑 치구촌께 조범조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관중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5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이렇게 활짝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이 5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며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6장 6절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열어갑니다. 그가 비록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천년을 두 번이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죠. 천년을 갑절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소용없다. 여기 행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 아마도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히브리어일 겁니다. 토브. 이 토브는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용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로 사용된 용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된 구원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천년을 두 번 산다 할지라도 덧없는 헛되고 헛된 인생뿐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당신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시는 그 구속의 행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오늘

한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겠죠. 뭐 10년, 20년, 100년, 뭐 1000년 산다 해도 그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기만 하는 숨만 붙어있는 그런 삶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겠죠. 한 시간 한 시간이 순간순간이 그 찰나찰나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 그 진짜 행복의 삶.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살아서 장수하는 복도 참 좋은 복이지만 정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그 삶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삶은 어디서 오냐? 하늘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행복, 하늘에서 부어지는 창조적 행복, 구속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그 구원의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첫 발걸음을 디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 말할 입술을 주셔서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의 기도가 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음식을 찾기 전에 주님을 찾게 하소서. 내가 세수하면서 어제까지의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옷을 입으며 오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오늘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처럼 귀한 걸음 되게 하소서.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삶이, 생활이 예배가 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고 일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가슴 뛰는 이야기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이성호 목사님의 창세기 복음으로 읽기, 창세기 복음으로 읽기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신자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종종 자기 성장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집단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들어서면 예전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교통 혼잡이나 소음, 부동산 가치 하락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는 분명히 복의 통로였습니다.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 교육의 문을 열었고 병원을 세워 백성의 병을 고쳤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백정과 여성들이 교회를 통해 존엄을 회복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기에 교회는 존경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 그 기독교인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런 고백이 들려와야 합니다. 저 직원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저 사장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행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격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신자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최근 들어서 뭐 여러 혐오시설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매력이 이제는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잘 될지도 몰라 하는 이런 신비감과 거룩한 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의 삶이 나부터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궁금해요. 함께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이런 질문입니다. 사군자 식물에 성서적 의미가 있나요? 하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를 쓰고 사군자를 그리는 이들의 조촐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군자는 성서적 식물이 아니라며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일찍이 중국에서 이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을 군자라고 불렀고요. 군자의 기품을 지닌 식물로 매난국죽, 매화난초, 국화, 대나무 이렇게

사군자라고 불렀죠. 사군자의 출전은 동양 문화권입니다. 성경적 대표 식물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광야에 서식하는 식물들이 등장하죠. 뭐 화석류 나무 같은 거 말이죠. 예수님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시며 꽃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거나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식물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군자도 저절로 나고 피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사군자가 접하고 있는 문화가 다를 뿐인 겁니다. 솔로몬은 술람미를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아가서에서 말했는데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노루와 사슴으로 상징하고 있죠. 사군자, 레바논의 백향목, 드레핀 백합화, 노루, 사슴, 천지만물 거기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사군자를 화폭에 담고 씨를 짓고 야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시대는 문화 충돌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령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영적 공동체라는 이유만으로 문화 공간의 문을 잠그면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벽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문화행사 전시장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시화전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왜 그런 행사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교회 공간이 허용된다면 음악회, 전시회 등을 통해서 교인과 교인 그리고 교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장을 자주 마련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48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르톨로메 디아즈는요, 아프리카 남단을 돌면서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폭풍의 곳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포르투갈의 국왕 주앙 2세가요, 이 이름을 희망봉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이름이 바뀌니까요, 그곳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의 상징이자 희망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센 파도를 만날 때 그 상황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길에서 잃는 참담한 슬픔을 마주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에브랏 근처에서 라헬이 산길을 느끼죠. 오랜 기다림 끝에 요셉을 낳았고 이번에 두 번째 아이를 품에 안으려던 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아이를 출산하다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라헬은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온 힘을 다해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너무 극심한 고통 속에 아들을 낳은 라헬은요, 아이의 이름을 벤 오니라고 지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라헬이 자기 아픔을 그대로 아이의 이름에 새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이름을 안 받아요. 대신에 베냐민하고 불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다른 말로 능력과 영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한가운데서 야곱은 그 아이에게 슬픔이 아닌 영광의 이름을 입혔죠. 야곱이 아내를 잃은 직후에 아들의 이름을 바꾼 것은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실과 실패를 만나서 내 인생을 벤오니라고 부르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 안 돼. 내 인생 고통뿐이야. 낙인 찍고 싶어지더라도 그 순간 베냐민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나의 삶을 걸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승리함이 거기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저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십시오. 아무리 슬픈 순간이 다가와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부르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림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주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우 여러분, 그리고 부득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박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 가득 누리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만나는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만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저희들 은혜로 살게 하신 것 먼저 감사합니다. 허나 우리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니 때로 추하고 더러운 죄들도 보입니다. 실행에 옮긴 죄보다는 마음에 품었던 죄들이 더 많았습니다. 말은 신앙과 거룩으로 포장된 말들을 나누었지만 깊숙한 생각은 사실 참담했습니다. 사람에겐 들키지 않았지 중심과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참회하고 자백하는 이들에게 친히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또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까지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좌정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각 사람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스리사 다시금 성령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도록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아는 죄악들을 생각하며 참회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을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암과 여러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을 주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드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찬양 가운데 기쁨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기도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어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다스리고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의 그 나라가 속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의 박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옆에 보시면서 한번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인사하겠습니다. 혹 한 주간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곤고하고 또 힘들었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일타강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타강사는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 요즘 친구들은 말을 많이 줄이잖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뭐 학업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 1타 강사가 대표적으로 조정식이라는 저분이 유명하고 또 수학은 정승재 그리고 역사 한국사는 이다지라는 선생님이 대표적인 1타 강사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에 관해서도 1타 강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 말고요. 저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고 성령님 1타 강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시면 설교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0: 근거를 제시할게요. 오늘 4절 읽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간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강의를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성령님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 좋은 설교 강의 많지만 아무리 좋아도 유튜브는 예수님의 강의를 따라가지 못해요. 좋은 경건 서적, 성령에 관한 서적들 우리 참고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역시 예수님의 직강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일타강사, 성령의 일타강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님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거의 대부분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은 첫째,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격이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인데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1: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0: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그를, 여러분 영어성경 가지신 분 한번 보십시오. He, him, 인격으로 표현하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를, 그를, 그를, 그는. 흔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일 것이다. 어떤 기운일 것이다. 어떤 신비한 능력일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의 인격이시다. 그분이시다.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근거를 세 구절을 함께 동시에 볼 텐데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인격이 있다는 거죠. 인격이라는 거예요. 전기는,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에너지는 근심하지 않아요. 바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공기는 근심하지 않아요. 근심한다는 것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그 헌금을 속인 아나니아 사피라에게 책망하는 거죠.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 속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속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속이지 않아요. 인격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비건전한 단체나 집회 영상들이 요즘에 무분별하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즘도 있나 찾아봤어요. 있어요. 너무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그 모임에서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어떤 막 부흥의 집회 기도원 같은 데인데 신기하게 그런 거 하는 분들은 꼭 흰색 양복을 입더라고요. 백구두를 신고. 실제로 유튜브에 예배 끝나면 보십시오. 막 그 사람 이 말을 자꾸 쉬익 하고 막 성령 받으라 막 이래요. 그 사람 쓰러져 옆에 방석 준비해놓고.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영이 아니라 일으키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러뜨리지 않아요. 그건 쇼맨십입니다.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 부흥사, 강사라도 자기가 뭔데 건방지게 성령을 받으라 말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함부로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사모해야 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모할 분이에요. 그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주실 때까지 우리는 구하고 엎드릴 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세상 향해 나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할 도리는 구할 뿐이에요. 어디 건방지게 막 받으라 마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더 나아가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용할 대상이 아니라 사모할 뿐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성령님은 우리의 교제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지막 순서가 뭐죠? 축도입니다. 저는 주로 대부분이 주일 공예배 낮 시간 축도할 때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인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저기 여러분, 교통하심이 헬라어 코이노니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하다, 사귀다,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때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앞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해도 벅차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휴게실 가면 Only Jesus,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데 왜 예배 마지막에 성경은 예배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교통하심까지 축도에 넣어놨을까요? 그 말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큰일 없이 한 주간 살다 오늘 오신 분도 계시지만요, 정말 별것 아닌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한 주간 마음 상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다가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의 매일 매순간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뜻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니고 날마다 매순간 성령님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성령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필요할 때 불러내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늘 교제해야 되는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여기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한글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저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너무 탁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보혜사가 뭐죠? 보는 지키다 보여요. 보호하다. 은혜는 은혜 주시다. 사자는 뭐죠? 스승사. 선생님 할 때 사자예요.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생님 되시는 역할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인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스승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저 1, 2번을 나눠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 스승이신데 모든 것을 가르친다. 여러분, 찬송과 암송예배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앓는 소리가 들리셔가지고 곡을 막 이제 줄였는데, 예. 여러분, 찬송가 중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가 2절에 보면 저 찬양 가사가 있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이나 혹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늘 정시에 묵상하고 큐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쉽지만은 않아요. 혼자 이렇게 읽어나가고 묵상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막히는 구절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 책을 내셨잖아요. 더 많이 빚진 사람. 근데 저도 나중에 원로 목사님 정도의 수준이 돼서 제 설교집을 발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설교 파일을 다 모아서 우리 사무간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해요. 간사님, 이거를 워드를 다자를 좀 다 쳐주세요. 그리고 간사님이 쳐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다 이제 퇴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다 하나하나 보고 책을 출간을 해서 이제 인쇄소를 통해서 책을 냅니다. 그러면 독자들이나

너희들이 그 책을 구입해서 읽을 거 아니야, 설교집을. 근데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051-256-6300 부민교회 전화해서 간사님 몇 페이지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사무간사님은 제 설교를 받아서 친 일밖에 안 했어요.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물어요. 그 설교의 저자인 저한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막히시고 큐티하다 막히시면 겸손히 엎드려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챗GPT 많이 찾으시는데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틀린 게 많아요.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더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의 일도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로 우리의 장래 일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 청년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자녀들이 진로, 진학,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거 찾지 말고 성령님을 구해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이 주님 기뻐하신 일입니까? 성령님께 물으시면 그 길을 티맵보다 카카오 맵보다 더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재미삼아라도 여러분 점집 찾아가지 마세요. 뭐 타로 카드점 뭐 재미삼아 호기심에 하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계신데요. 왜 점집을 갑니까? 왜 귀신에게 물어요? 성령님께 물으시면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 아무리 물어도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믿으시면 되냐? 아, 이것은 내가 알아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어떻게든 유익하게 하시려고 알려주시지 않는구나. 이분이 스승님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작은 입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선생님이다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혜사신데 두 번째 보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한 거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선생님 대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아니면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젠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읽고 찾아봤던 그 말씀 구절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암송했던 구절은 더 빨리 생각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써서 암송하지 않았는데 그때 딱 생각나는 적시적소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번 부인합니까? 세번 부인하잖아요. 세번 부인하고 베드로도 양심이 있으니까 찔려서 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려고 딱 돌아서는데 예수님의 눈과 탁 마주칩니다.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61절 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죄인지도 모를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뇌리 속에 말씀을 탁 집어넣으셔서 이건 죄잖아.
너 그 길로 가면

0: 안 되잖아.
1: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일상의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선생 되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번은 시작. 성령님은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라고 가르쳐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해 계시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은 앞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때로 우리가 실망시키면 떠나기도 하십니까? 헷갈리는데요. 학설이 두 가지로 들리는데. 예.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거 아세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보십시오. 그가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오신 성령님이 그를 버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하였을 때 그가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 말은 주의 성령이 떠나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다윗은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타락하면 떠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토록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예수 믿어도 혹 죄 짓잖아요. 혹 실수로 곁길로 가기도 하고, 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잖아요. 타락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까? 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인감도장 아무 계약서에 막 찍습니까? 아니요. 찍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거 잘못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함부로 도장 찍지 않습니다. 왜? 그게 도장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콱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혹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잠깐 떠나는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버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구원의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영원토록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몇 해 전에 타 교단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지금 인근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귀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전도사님이 6월 6일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예비신부와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 누구누구야, 내가 무슨 순서를 결혼식 날 맡으면 되냐. 너가 사역자니까 주례는 네가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게 맞고 내가 어떤 순서를 맡으면 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 전도사님이 그때 예전에 목사님이 제가 결혼하면 축가를 해주신다고 하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억 안 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는 부목사 때고 그리고 내가 요즘에 금요철에 인도하고 나면 토요일 날목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서 그거는 힘들다 어렵다. 그냥 내가 기도나 축도 순서 맡으면 그거 할게. 그러고 이제 설득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한 8일 동안 제가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성령님께서 제 속에 목사가 돼가지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목사가, 그것도 담임 목사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일 후에 그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날 축가를 부를게.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킬 수는 있지만 지킬 수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악의적인 게 아니라면. 왜?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야 돼요. 그게 신실함이고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비교할 수조차 없이 신실하고 미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제가 좀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를 들고 마칠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본토인들을 점령하는 전쟁을 하잖아요. 한90%다 전멸을 시키죠. 하나님 특별히 가나안 본토 일곱 족속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전쟁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본토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호수아와 군대가.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거지처럼 옷을 입고 낡은 가방, 낡은 배낭, 낡은 신발 그리고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그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 자세로 이렇게 와요. 찾아와요. 와서는 선생님, 우리는 이 가나안 본토인들이 아니고 저 이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평생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고 살려고 왔으니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말고 죽이지 말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믿습니다. 믿고는 알겠다.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기브온 족속은 해치지 않겠다. 너희를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대신 우리의 종노릇 해라. 그렇게 합의를 해요. 그런데 3일 후에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본토에 있는 게 들통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죽여야죠. 거짓말했으니까. 이들이 칼을 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죽이지 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요? 너희들이 내 이름 걸고 약속했잖아. 그들을 보호하기로 너희들이 약속했잖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 기브온 나머지 일곱 족속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기브온이 배신했다고 그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하시려고 여호수아 군대들을 추격시키잖아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기적이 있죠.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과 달을 잠시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왜? 낮 동안 이기게 하시려고. 그만큼 기브온을 보호하세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했는데 왜 보호하시죠? 약속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는 것은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도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이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고 이분을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번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처지가 지금 힘들고 병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라도

내가 지금 그 때문에라는 것을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때문에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에요. 이번 한 주도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건강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님의 영원하신 약속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인격체 되심과 성령님의 스승 되심과 성령님은 한시적인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성령님 때문에 다음 한 주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을 괜찮으시면 손뼉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먼저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과 또한 지역사회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마주할 삶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드립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 여러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마음의 우울함과 공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또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에 재정적인 결핍으로 힘겨워하는 가정과 일터에 주님 개입하셔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매 순간도 돌파해가는 한 주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과 내리에 한번 새기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시작. 성령님이 성도님과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아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 가사를 담은 찬양,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날 오직 성령을 겸손히 구하며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라디오 주일 예배.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위치한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말씀은 박현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256-6300 256국에 6300번 부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